0: 다도니 카다 두가지 미리기 개주 대비 전도를 배신 대다 초중 이와 매비 미니동탕 미솜동기 대규 전도탕 유티 초중기 미솜동탕 미아동기 대규 전도로 대규 다빈기 미겔탕 초배 전도로 다규킨 카다 두베 미겔탕 초배 전도지 남장 충와 굴라이 유바리 사사탕 닝치 로가 시그지 참도 넥주 내리제 세규탕 총결이 뒤내 용의 류제바 숨주소니탕 다 숨주섭 뒤인 대규탕도 좁네 랭류 여체 로그르된 바리 생랭제 넥추 차르젠 대규 퇴진키 덴두루 죽지도 십제 난퇴 디기라네 랭제소로 모르는그리
1: 지지 죽섬인 경아조 질롱예도니조류 넥추 차젠 대규 퇴진키 수균 육진 전도 티 케살 더규 탕토니와시 급디 더규 전도 투진 키 데모와 치슈식 인베 더규 전도 게남잔디 다 야타 니슈 저구예 표창당 키 자당토 뉴제타 뉴시기 전도 체베 망조타 유고와 망부시 전도 다와 리비옵시 전도 체베규 타 승이 취기 참아 경진 노부 양콜 키 앙 탕불랑 옆시 대지 디루종 키 다초 시갈 삼비 튼둡라 앙니부타 생이 추기 다초 노부 총갈라 앙숨부터비 없이 참딜 투유 님망부년외 능주 차진더 교투진 티 퓨숨 척부용아 죽디워타 와자치외 깨지마 장내 대부시 시모의 쟁월샴내 표창당기 투목마 인배링내기 이왕 촉슈 윤진체디 상로 라리양 창당토 냠촘용외 민둔슈유 없이 생글랭게 로가 총결케 사투 머인 변조르케 남바 사바드도 십제 낭퇴 진현주블라네 모저능시
0: 니셰공 사괴바라 로가 총결케 메인 변조르 피게기 생규로 용자 전도네 시도 총화라 로가 총결케 메인 변조르티 튼레 초규르 렘볼라 군디 동화타 튼기 뉴슈 사르마 기승 제베 텁주기 템진 제실지네 사투 믹세기 카공 차진레 덴디 메인 변조르 피게기 토사 사르바 뉴슈 유규 되신 여바리 토가 총결키 표교로 통공을 때네 사도 매매 냄주의 심주 서비스에 낭진 제디 서법 토사라 매매 냄주 유령 포르교타 토롱투 텐동투바 최제 마외 규주 냄바소 각제 락제 심주 서비스 당 사도 제유 중국 천재 튼조기 계급 림베 롭조 십주 세지 로가르 쪽바타 사도 양도 매매 캐주 유제 심주 강타 포르교 유제 춘진 시직진 키 락제 사도 때네소 뉘치 림베 레디 아지수 쪽바리 생글랭제 토론 종키 제디 포베 네바라 리미 샥주 제샤 십제 난퇴 디기라니 렌제처로 모르는 그리
1: 예잘 참도 총결 토론 종 미마 면간키 다웨 외난 초바 타냠토 지배 면취 격주기 십수베티 종콩기 제디 포베 신조바 니슈 적숨나 리미 괴바 샥주 제네 콩초 라야 외난 짐부시 망나 편바 주바타 차왕월 주치 토론 종 미마 면간키 Mingne Changa ki ngnur thu xiang tan chung de ka du yu ti Mingne che xi che bu tan che ji ming la dang ji tan sum yong che be de tan xi je qie de tan ji zha che be ka gang ye yue be ne ba ti do ne min tan zo ne to gu che de che gu che we mang zo le mian ju ge pian zhe tuan ba ge lin che bu shi da wei wen nan cao bie ri ji ke jin ki xiong de tong se che de xia ju wen ki dang ji tan xia ju ring ki chen dian yu rim xia ju ji ge lu su ne yong so ge yu rim shi bu tong jin dian di che be ta ding ge xia ju yong li ru chong yu shi xie da chong ba xiong de ni wei lu xie ren lu ron zong mi ma mian gang ki ming ye chen ga ki mian duan bie la zhe ge chang zhe tuo ru dong wa ta mang bian xiang di hu da xu xing jie lu ni dong ni ru le lu chun tu chen ga ge quan ming ye
2: 后边芒座米定亚塔主主的给了面具切巴塔云南建议国内名了松用切别千里世界切别塔提扎切别千里塔吞别国内名了松用切别芒座一度系色度农电清地中在年名列吞在永土清月时昨年切过北魏当他的起司琴官队生就了先生农清地地步他的切记先生不提你偏将农清年吃脸
0: 北京农村及生就路军队军中级别李成银三个人间差不多来个听的平均农村年轻力空北京农村及生就路军队军中级别李成南车子学别南天车长年终续出听的李成旗总之更苦啊你们吃的辣汤是不是的千个人看你们吃的辣汤不算针对哪里我们自己没李成那杨家这样
3: 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的鱼品上涨国的同学们也懂得给品种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
4: 谈的你
3: 毕竟其出自古巴达达日。
4: 干嘛呢，神哥？
5: 神哥那么错，想不到当年干嘛呢，神哥认真学习。接着就是你六岁天年卡点培养的车局两段冲突拉萨的差不多然后将单位给书记王军正堂六岁部党组以书记部长怀金鹏给送现那不是然后将单位给书记选拔然后将给主席干嘛车点冲突的学不堂六岁部党组以孔明部长选拔熊思豪以冲突作用那不是从东马抓空王军正堂怀金鹏给部堂将我的车门冲突串联别给老师北大空北东古堂老师我今年七个天给前年凭着天把的车一刷一天公家的节日那么深接着就送你给我说将用给给给你们听西北下场所让给中给操作作为七个堂给给天界文教堂针对冲突拉萨的措施所以我给给给天界文教的针对开拓将用给四个卡给给给新作天界堂那些天界杀掉天天天界界集体托针对前年让中给给给送用堂天列别给东京娘子级别有些准备抗力我把的切入是让用给米利卡给忙做最米利那位岁数明别让用中给绿界建筑各主皮不谈米利给水军绿界建筑各主吧今天给别在整个年外所各处军不谈谈的两个人不谈面具跟送如果卡给车子各组在给南中界针对给车子两段卡他们团长所列表进三段开局点不谈绿界因应都不能别米利那位岁数明别点不行什么为见那么多兄弟不是接到中国的行呢各地旅界检查今天给别在你说你年把它比较不是接着就送你让用中给旅界检查各处批不谈美丽给水军旅界检查各处别美丽路给别给检查现在中给的途径西别旅界抗难查查无度切不谈接着明着为特度路卡我唱么切查起人们我说随时给当么团也不是今年冬江面你说这住了城西最具争夺的前面被让用中给烟了争夺的接着就是年给切着就执行让用给争夺的如果是不是不用争夺的难受也不是大定给争夺的话基础决定堂天天天烈天天牛的水堂能批协修级别协修现在三对节争夺的卡规定切的城西最具规矩切别批准给必须体外忙活往顿图也不是人都让南站中央谈不谈你把宋不解投给他批准制作这个投给宋解鉴定这个谈接着就给你鉴定这部协查这个妈妈写这个主角不是一个面具跟宋具给西切日给面具是不是人工南站足够抓顿协吧你对把这么切不谈让给面具是不是人工南站机构的签订给陆子开进科学约定铁托呢罗马给面具是不是人工南站足够抓顿数据给两段抓用年住这个村个月了也用机构给面具是不是人工南站马拉进了出把村个月不是接着这个年龄也用一个你们听习不的你们谈盲端听兄姐给让姐姐听兄看你别明托给这种的中华民马集团也给给给给听兄接着这个年龄送拉到这个音别托年让姐姐给给苦有听兄做共起个年节三百托两年每当人中看习团两年给听了金恩就的查解听兄给孟星二月电子这个音把中国也不是一个深究的兄弟看给错别深究的挣扎从对团年三个别写到七八的行呢今天顶别等就怕了让给天居七笔期望牛总充满了从直接转通就的古茶松行年列力给马年马笔天居牛总前年中这天用秋秋的图秋的跟地单独俄罗斯经济部长热不热比接着就送你俄罗斯年初了农作业革命俄罗斯出现刚年的企业把它联络起俄罗斯农作业革命出现刚年的企业运行松动年初的情报忙不你最别忘心了俄罗斯经特朗普经的准备在对年突给了爱不送出双个大经济外面没得能住其中其实一别可得当月讲到我记了清别记这月其实的批评铁咱们出门不是性格那么错，天地干么年，生九年就续差。

자산님의 생긴 저블링계 공감사 단달링계의 생구 속배 리젠드니 대급 변종 롱팅이틀의 공표계 롱팅키 사고지에서 빠상기 쇼배 최저 구탕 감응에 토르 태동 쇼야기 짐주 태지 시비 태동 리젠드시 아니 팅디 리젠 조종 쇼킨 변조인 괴배드니 야지 생긴 저블링계 투다도 류디 심기 용의 민두니군의 쇼인

0: 好，三个人，今天你提出七万个最错的坦克车的米不稀释，加上俺这里真的罗马，今天你多给奶奶投了下来，哪样也跟穷大了点虚钱呢？各个区域今天车间堂，今天定价细节，提醒管理妥当所贴的细节我这堂怎么交了学个月呗？前两天同我个作为处理啊，并不重视特别热些，下面提领的前期今天同内三周些吧，我说各处赢了，老跟穷大了看不上去了。
1: 我们上人家说的嘞，那是个哪句是嘞？在那边那把头先那说的，那是嘞，那是个了。他啥活儿空没嘞？在那了，给那人家就给锣鼓八卦的做，那么他们来呀，他就生性啊，下月不谈，他可能是托他们在做，就差谈不谈，也不穷没被他那给那几人给，就三家三家听不虚那说完了。那是，那他这个嘞在那了，给那个就，开的这个那个是这些呢。那是嘞，在这里的那里呀，啥活儿空没那里呀的，今年年初给。
2: 干了出国，托他们是吧？是吧？他们给的这个铁路的准备，从业，托他们，他们给这个小龙头的这个，那这个来中国，这罗那差别，这个陆军人的这个批准，
1: 老张给，
2: 姐姐的了呀，俺们这考虑了呀，啊，金州的这，但就是那年的这个团圆的了呀，好像个老胖不大，俺这了呀，的这个考虑给。
1: 人家个钱不要不打，哎，爸妈呢，吃香的不够多做，打几顶这个了呀？他们，他德国没那回事，几顶这个，那当地他了呀，人家给你挺过去下月，打打的，打这，哎，他做不完拿了了呀，人家可能说说说说，他们起码这的，说说让人家来的，是吧？是吧？嗯，这当前的，这他们钱不这，这么多年都是你们，人家他们钱不是你们，他们给。
2: 创业，他们给什么事情了嘛？他们这个什么经验给拉起来给，珍珠或者马尔巴的。
1: 学生个。
2: 这当前呢，地那里啊，趁趁这一大，他们大官人的，确定，地这个呢，他们要的的嘞，这这产的上的，土木个珍珠送到土木个地里啊，他拿到土木个，他们土木个古人是什么？土木个店家是什么？地这个，俺就从大个他呢，上面地里啊，土工，那那样的呢，开钱不是啥事。 但第第大从这那个做这，干了个科室的主播哦呀的，这六天没停的，三不休下月，休的这一单，他的托他们七千八干的十万，
1: 十万，
2: 年年度里也学别几块啥不了，是的，西面大自己的这个的，这个隔壁的吧，阿拉别个对面那老个西面大自己，那当说的这里啊，别下家的别下边的这托他们去过么个什么的这个，这些是属于，这当，但他的这个。 他们七星这个要来的嘞，看这个都是浙江伢钱住个要来，很多还是呢，那个钱不大，电话什么用着，是吧？那么说明，这个我们考试的主播，你很多人呢，马上就从这个新农家里啊，同样有的人的下属，第一呢，退休的那其他广大起步，就是业务股吧，生意了少吧？啊，那这个从业经验嘛，所有的吧，人员的吧，是吧？业务的吧，所有的，那你。
1: 你这个主播，俺俩我请到的是第一所的个，当然做，他们前辈，他们每年不打，今年到个半米那呢，没通吧？你这个人家他是前没头位呢，俺就讲这些这个，就是那年这个的，忙做是哪吒，卡罗是哪吒，是吧？刚当准备是哪吒，咱们的地头里啊，土木头呢，半年那是打，土木头呢，第二年的这样，地面给俺俩做，大家前辈呢地里啊，这个开不着车子。
2: 铁墩车间，这我做这托他们前辈，俺家停车去，兄弟们就按团员，很多主播欧给，俺那这很多南美去的，很多西南去的民族是吧？人家好像全部多，对我做这个中介的这个中介的，对这个考虑的做不说先不打，对了呀，人家这些民族就这些车间，铁墩，忙是吃土人呢。
1: 是吧？
2: 反正咱们其他都认识，搞不懂俺做卡这个铁墩前面那这铁里啊，北上个我们那铁墩前车呀，嘛是你说的些的多啊？
1: 是吧？
2: 那像他北上的他，卡进他北上这这，人家是铁墩起就那牛尾尾巴是觉得铁墩外头了，北上这里面的铁墩没钱不说的人呢，俺们得鸡蛋钱确实给没有说钱多啊？
1: 是吧？
2: 俺做可以呢，从没到哪些的里啊打工是吧？
1: 是吧？
2: 铁里啊的这个，都不是那边呢。
1: 俺那个做中介的，这个的，这几个个人脉，这个如果真正个作为中介这里啊，通过南有的也是中介的，作为的这个叫，别等于，传达过一张，俺这里啊，就要到业主去。
2: 나바치 전투 약 상마야 심슈지 구도스
0: 자단
2: 뒤에 뒤날에 세야제 뒤총이나 지금로 추고 뒤에 주고 어베 뒤총 슈농가 주도 파티에 뭔가서 겹로리아 직제마우드데 따제 디가리아 지금 동원이야 된자임에 이기든데 지하서 가지 가다 세우든데 가제 한자 가도 녀석 가지냐 말해 지 주고디 지다자 인섬자 아저든데 비기든가 겹로데 따제르바 아저 비기다 아저 지마 르제 안다 체 급도 니르바 제조 있는 건 좀 코란에 체나 나오시 지 지면 체 지인 그때 동어 털어 침루 나는 셈 디간주네 팀계 자주 체보다 간주네 안기가 띵은 저 팀주 도덤 나로리아 지라기 도덤 쳔네 가무구 대가자도 안 차대어레스 에 녀자 고민이게 다야제 가무구 자약든지 차여 제단 디직디게 있는 건 좋지 제단 전에 아주 다 뭔고 통해야 동아 제단은 람시도 가야 돼 있는 건 저 지단 님도 왜 루미 바르여 진데 나 때제 아니 즉 즉 통보다가 즉리야 딱제 지하다 즉 통보다 즉리야 딜리야 탁세치야 직 통보다가 딜리야 직 예제대야 그러와 아니 직 통보다가 직 딜리야 베드 장 소토비야 체제 에 직딘데기 지다스님도 토덤스님도 당아서 지다만 구체여리 같이 글롭스 계획도 서로 달롭스니 건서 부중한에 롭스 계획여리 셈벨롭스 계획여리 롭스 계획여리와 당아서 팀주 팀루 롭스 딘다 직 팀루 토덤 셈베에 팀루그 디나라 틴제나로리 다바티 카르스네 데디 당제 팀루그 티다다 디 챕터 치기어리 하나 조직이 나도 가만내래 또 장면이어 세브시브이어리 세상도 좀 있는 거죠 텐도르 봐 이제 통윤도 봐 아니 지로 미요 니도 저 대대도 다 디 사지 대 근데래서 이 손도 시행동아 그리 봐 하신 대게 알레 계지 뒤에 디나로고 컴버 접제 조세 춤쇼 가려서도 나가든데 말해서 대배 모두 모두 두고도 와 먼저 봐 컴버 접제 조세 춤쇼냐 모두 제야 맞다 신인데 시행동아 제가 아주 비게 내가 진이 매게지리 아니 다 내가 저 사지 토베 컴버 접세 춤쇼리 세야서지 다 접다다니 이제 시규리 샤면도 등을 털어 민다 됨 맞춤배 이제 토덤 유자 아니 가서 즉 이미 대두 즉 얌세드다 미츠 체레게야 딘데기 남세 인구 자자 디인두 내주 디직디가 토덤 마체비나 도스데나 존스라 에유 갈래갈래 두고 있으면 어때 내주질 하스나 타베 젤이야 아니 내버치 두부차브네 미리 자야 여마레라 니에 뛴데 집이 미트라 집이네 미리 자야 여마레 아니 탁주디 다가서도 지도하고 우리 엄마를 봐. 제가 두고도 같이 독세 녀대보다 존예가 존대보로 봐. 배주 제대고 아니 동감이 옆대보로 봐. 동감에 나오면 제 옆대보지 바리도니 추 다도치니 봐. 이제 랑가래 파 추주도니 이제 열을 내줄 하잖아. 아니 탁주도 제대고 제면 이제 차대어래. 제가 뒤인뒤 토리아 라리아이나 즉 토덤 챔버리 안한주 지자 챔버리 다 전인지 챔버리 디미긴 건조 자제 망조 참에 태된 체제 딘데 튀고도 왔다 또 수래나
0: 줘봐 줘봐기라
2: 믿을 수 수래 건조 니 담보 믿을 수 지나 란수인 봐 줘봐
0: 줘봐기라
2: 란데 최고야 그 김제 가는 봐 란팀 팀로 신규열의 신규열 말해
0: 봐
2: 주거 디렉트 주거 엄마 저부터 녀탄 뒤날 수사유 라기 단다 쇼장 당부관이야 비중 없어야 채팅이나 세우고 열었지 주기 있는 주기 채팅 팀로다 뒤에 주기 뒤날이야 거의 채팅 거 열었 뒤날 저 디렉트가 있는 주기스 여말에 봐 코스음기 바바스티 열의 최단 뒤인데 뒤에 결국 수술하기 너무 파주 로얄 배주다 만아주 수술한 파주 비주 제안도 들려 주기다 총리 달의 교부서들의 재미는 뒤는 팀로다 예배 내주 퇴약이는 팀주 고려 나로를 인가산 선배 딘데기 차사든지 딘데 차주든지 차요를 제단 뒤인데 상매인 뒤토리아 톰보다가 직디 마디브스타 톰 톰보다가 뒤 가르스는 팀다 마팀치 딘데기 직 발 달라도 바르게 되어를 와 바르게제 야테든 치치도이나 아니 먼저 밑에서 가내래 먼저 안에 지교 체제 들이야 가를 롭제 롭죠 진짜 처 그래
0: 하나
2: 밑에서야 지 다저 선배 젠지 슈제르 봐
0: 알아
2: 지금 키 먹어 가래 봐 라수 인바 사치 제주 세부 최고구도와 아니라 대야 진짜기 팀이 룸에 최고야 다 남의 수염에 최고야 이 좀제 가림 봤어야지 안에 가래 털이야 딱다 대기요 말했어야지다 만주디 교진 세부 체제 아니 도담 체면 도담 체면 돼야지 요 말에 장부 수염이 있나 재단 뒤인들이 털이야 장부 있나 직디 날 토나다 겹겨 나야 그러고 전부 예스 아니 대리기 디날이야 롭제 저는 나로리아 단지자 칼로딘 되게 다양 가방 연구동아 가방 연구제 뭐저 송제랑고이 아니 송제랑고 중국이 야면은 뉴국이 아니 템도 규라 여르베 신이름 로컨제 스티그라 신이서 다든지 즉 배제 체벌에 소소 세워 매워라
0: 저발
2: 에 딘데기 즉 녀블라 디징당 근데 이미야 배제 링다 유미 이제 세우면 이제 몽구도 최단 뒤인데 나니 드리디나 수고야래야 당아주 단다 모자 송제랑고 릭디게 있나 기급 좀 보내잖아 팀도 줄 쳐고 열에 다 총계 체도 좀 가셔야 당 제가 전에 이신 정신이 베이징 상하이스 이런 거 좋아 총계 체 이제 속 이제 나로리아 아니 모자 체도 좀 팀도 로 주고 요 말 봐 디민동은 두다 총계 지분이 왔으니 이런 거 지분 숨 봤으니 이제 좀 날다 팀도 또 교초고 열에 교초고 열에 대 원자 주고 디질이야 지금 팀로 더듬나 팀도 교초고 열에 대 원자 들이야 자기 열에스 자기 가려 열에스니 찍네 주고디 계란 주고디 로제나 팀도 교초고 로제나로 리여봐 니네이는 십시 십제 장모 체여봐 숨네이는 계란디나 여제 파티부터 장모 쇠여봐 디메기이는 즉 댄즈 디제기 직 바스 뒤주의 마이여와 레즈 템베 있는 딜레야 탁수의 체스바 벤저그 뇽틀 하 메브르와 딘제기 내다 닥다 이외 멍시 토리는 아니 가려야래서는 주고 디는 박조 박조 디 림바디 있는 숨 마 마이게브스 치고고요레스 다 박조 숨버스인데 네 디나는 아주 능구이나 자가타는 홍베어처스 제디그래 디 홍베어처스 가르치에 걸었으니 딜리야 십제 치도 세심하고 인바 박소 치도 디는 세심 디데 다 체디나 만료비 인바 아니 야 주고 배주 치마주나 야 망조 조선 땅이 벌어와 딘제 남자 맵스 전에 딱다 마대베 무유네 줄 딘제 딜리야 십제 치스네 셜리스에브치 그래 셜리스에브 자인도 딜리야 홍베어처스 제제 셜리스에브 세베 천다 딜리야 홍베어처스 제로와 천다 세브 시그리 디직디가 있는 中间 나로리 주초고 말해라 지단체나 지금도 지 능구 지무주기 숭남기 남도간에 디천다 가요리 주고 디체디 섭섭치 주고 디체디는 디간리야 만주로치 세아든데 천다 요리
0: 세다
2: 있는 천다 세브 인벌라 딜리야 무제 요바 디간에 토나고 된데베 딘제기 천다 요리 리무티
0: 세다
2: 천다 뜻은 있나 안조 급제 통벌 통다 막고 있는 딱다치 대기 요머 세다 어 딘제 있는 박조 숨바 인바 디메게 자로 졸레니베 로찍니나로 레데메 디네 달 자로 저바 로니레미도 자로 저바 로찍림도 세아소 딘데 있는 아니 디템도 교초 마레스 템도 교토고 마레 세다 안조 급제 뉴드 콘케브 쇼도 두고 인도 홉스 대샤 레가시라 꾸임도 다이네 자그로도 로여스 니여미네 안 템도 교토고로 와서 니소데 로바 아니 그디 카가카가 단제고 저 템부 채니 디그리 와서 니소데 다 계지티 니도 와 다 미세나 계지 티브레 다 저 모여 내주 레들레 담 네 모저 모여 내주 카지 팀다 멘튬베 모여 내주 차데요 로바
0: 저단
2: 디인디 디토리아 카르스네 자그로 아라조 타니 쉐디네 자로 리더비베
0: 지
2: 로직 다니이나 아니 직내 요정 차요 말라 니네 딜는 템도 고르 교토 요 말에 딘 창매 있는 캠나로 나게디 계란 여민의 템도 교토 말에 계란가 좀은 비기 땅자 바큰 주문주 요 샤바 큰 주문주 바 십시 십제 논다 죽어도 알려도 자로 주로 유자 도와 직 냠수리 섭주 개발이 잘라 된자 여자든지 제약소도 제가 좀 말봐

0: 저는 도스체 니버체 소모데인 가르스나 템도 디추고 디릭디게 당분유드 계급 체진 가자다 튐베 도고 체열에 드네 있는 템도 가가 차니 자 토브 다야르와 좀토 토브 다야르와 콜 제베제베 자 상가체로 다야스 이름 땅 아주 디날 옆자 가세 수수 제베제베 줄수 체브르 바다 도스체는 다 제수스는 모르다 저다 제수 쉬우야면 가지다 지금 하나 저 두고 된데 단위 전색 칼로브 가지고 다 디디를 첩 기기든데 바제 걸는데 첩적으로 가실 동안 첩적 가져 다 수습 답에도 두고 되든 아래니 봐 말하는 이 아래 가르치자 인사배 딘데 딘데 도담 인기를 첩적으로 뱉다 탁 걸대가 아니 디 지 디 겹로도 와 기기든데 자 아니 디가니야 다 즉 이기든데 지 뭐라 답에 저지 이제 소식 도와
1: 저하기라
0: 제단 디 저 이나 수수 섭주 담만 제 교수 담만 제 되는 이나 당부 즉 소전에 요약 주고 디다 못튄베 이제 제지 못튄베 섭다 못튄베 이제 교수 단들의 제네 아니 그냥 템도 규약 로잖아 여자 배나 잘라 좀 투부드 가면은 야마치 다시서 일로 수업 이제 시작해 아니 템도 좀 도마레스 하파동은 저 즉 사전 마선에 녀다 자나서 된다는 녀제 공교제 마요는 비내 매버도 발로 비게 사전 마으로 와 즉 영로 배우리 저단 매 받대고 싶어요 주고 숙진벌 아주 윤도 카페 카레 비내 야고 수도 매 받대고도 디 가르스나 코레 록슈디게 로디게스타 상부슈도데 디에출리디 메발마바 지기 도이게스 인소데 시고마 출리디고 주고도 소파 규름고 페지 차산조스나 조르리디 다 사주 토발리디 고 우마담 차디 여러와 미데무스네 로얄레 상존데 차디 저단 디인디 디토르 딘데가니야 템도 지 교르마투베 안녕 전부 열을라 따치 땅체나 먼저 닝바다 가셔야게 직 저가나로 로크세 냐브레 뉘에비는 혼케오 체제 종스 인순데 딘데라고 참이는 디디네 템들로 두고 요 말레스
1: 레스다
0: 디디는 좀 혼케오다 딘데르가오 체비네 아니 저런 인지미지 템들로 마트비나 아주 디가나 내주면 뭐 하대 이거 동아 제가 도스 체제 디나라 템도 규르 투모톱다 디 로제다 디 딘데기 규진 가리미 디도 도스 체 규칙체
1: 레스
0: 다디네 손질랑고 세다 땅 아주 rinpa jitan chanda rinpa anzo mangche rinpa ka ngaya sursi ye degre rinpa sondre langgo anzo jitan mangzo pechoo chiya di na sondre langgo ka shili yeba degre ka nga wad khara sanda anzo nyinga chenpo jik langgo sikuro anda nyinga chenpo sayata da yaga tanya na wei shen wu pin sin yiso shevruwa dirik di na tang anzo namgyu numu oya pu oya rwa zekyu oya sin yiram tene parlawe jingwebu oya sin yisum dati na gyagatanya na yu guan cha, ye guan cha, qi guan cha riba ane jizhuan shang to to cha si ane yi rang yi bo cha si dinti xe di gire chetan tizu ina nga zu di ina ka nga wat di na zhugu di nga ran zu jitan chobang gui na la mang che pe ju yubu di ina song zhi lang gu ka xi zi jo re di ina tang bu di ina nga zu jiga yip jun gi song zhi lang gu da nga ran zu nam yu gyagatanya na wei xin 외신호처 스그르바 춘주체 칼로베티데 미직데 선민도 신다 민교디 안조 입중 스그레 텔리아 링제디 디네 카르스나 미숨다가 네기 마케바 미숨다가네마 미숨다 최근에 딜레마 안 딜레 통아 간다 미숨다가네 야게야 그리어 말디 디게베니 입중 스그여 말에 아다 개가세나 샤오 유등 유스가스와 산데 우스스와 디링제 체르바 디네 있는 입중의 격자에 가려서 슝 팀루 때문에 가려서 텔리아 뒤르바 뒤디네 직다 차게르다 직다 차게 지단전 뒤니 리거 말에 디 격자의 제시디 디리 다 디 로자 디 추고 디게 송제 임벌 입중 임벌 춘주 임벌다 pechoo dhan dhiyo pewa sajaa shiraa maa simi yibchoon ti rik dhiga kharaa sanaa di naa li yaa ngang zu lozaa di kharaa sanaa loo chung nyi ri pechoo ku lozaa di loo chung nyi ri kaadi loo chung nyi maa leab chee loo chung nyi leab mi dhu dhe leab muraan pechoo chee da maa chee

0: 대제 디나 지리 디네 넙주 레도나 지리 팅업주 지리 팅업주 레도나 로마레기야 지리 팅업주 레도나 아니 가서 토덤 쳔베르 봐 십시 십제 제가 인도 아니디 자로 저림샤 세제 도스체제 자로 된 그래 도스체디 입종기 로제다디 지 격제 린제르 봐 딘제 시주체 단 니와트 송절랑 니와트 Yawa sirta yanga. Yawa dhkharsan kyaqay tanya nalaya Quran ka tokyo la ki kanyi ka tiyo di tukho rikande tukana tishawre tukho angdra guptaka ane angdra dhundia tiyo na di kharsan tokyo la ki shokchang thangbo kante koko de angdra ti di jukde kharas tiyo na di tukho de rik tiyo rba rik di nalaya yawa s tiyo rata di yawa sana ngana su ching shing sadari ching ngana su chungda ching sadari ching yuwa di shing san ta di
1: Yawe
0: di sotarwa, yawe dadarwa, chetza yawe di ina kharasana chugo di kandajilimi kukurasana di ina anzo rinzati mikchu malewarwa, mikchu bel lungu yomare, mikchu bel lungu yomare, mikchu malewa. Dami nga da ca gu singi sotindarwa, ca gu da gama nga sene diwa, kanda mikchu le malewa. Mi chule nyunga di rinze dhirda. Dine kyokze di na dun sikruwa da. Dun shida chega yinba. Kyokze di. Rwa. Dine ya gyema chob dun shida chega le nyunga hana. Toshu dun shida chega yinba. Chugo di yawa di rikdi na karesa na lo zay na lo chunga res. Lo chunga chay. Kade lo malewi na jili na chi chukju lunbi na jagro danju gure. Chetan. Dige di indi zamba, ani chugo tandanya yibchun da yawa sachi, songchilangu di nye nyingi kharasana angcha di na angcha da ngombo re. Angcha da mbyo angcha ngombo re. Chaza angcha ngombo di nye nyingi shukwa nganzo kalwe la ge di kharasana serimbo tangbo daya yore. Serimbo tangbo. Chaza di ina nganzo yinji michi serimbo tangbo daya tuk re la. Ani bi rimbo ina tibia daya yore ba. E rimbo ina nyingi da ए थंगबु ए सुमबसचे छंगमे दाय हरे
1: लेसे कि
0: ए सुमजा दाय यु बि निगा गे बि थंगबु बि निबे निगा दाय यु से थंगबु दाय यु दा से निबे दे दाय योरे योमरेसन कोरा इबजों दि केदे कोरा क्वेजुगि लक्युदि जि रंगसिंग दि इन
1: रंगु मा
0: अनि रबा रंगसिंग रंगु इन अनि सिने से निबे दाय यु जे केदे क्वेजुदि रंगसिंग रंगु गु दि मेंबे इन Rātsi tōng tāng sikirwa,
1: tī
0: mēnbī yīna, ān sē tāng bōy mūtō tāng yōm rēs, lā kī chūng shū tī, sē tāng bōy mūtō tāng mēchē. Tī kāli yā, ānī bī tāng bōy nyōb sā, tā tī yīb chūng tā yāng wā sī, tī chū gō tī nyā āng tāng wōb rē, lō tsē kōrā nyī nyī gā lō chūng, jī kārī yāng wā tā lō chūng chē, yīb chūng tā lō chūng yī rē tōng wā, yāng wā tā lō chūng, jili chukju che, yibchun di jili ngabchu ri xa tuk che che di, taa ganzu, taa ni ngay di chukgo di jagro taa kri res, temdu gyur chogmina, taa ane lozae gze re saa di chemna, lozae taa kyok zay angdaa che di gaya gane, rang chunga chukgo di chunda di tunyungu res, taa sumbat songzhe langgo sumbat ina jingwa, songzhe langgo jingwa, ruba, di ge di lakye na lo le ya zhungxin ho che zi tunyungu re, zhungxin, 증아 是吧?
1: 다
0: 증아의 가르스는 디 나란주 징제디는 미추 런데와 미추 딱다이바는 미추의 증아요 봐.
1: 是吧?
0: 또 진짜 즉 책이 요체 디 격제디는 뇌시다 책을 야기부인 봐. 뇌시다 책을 야기부인 봐. 아나 다 뇌시다 책을 야기부인은 아니 도셔도 그대로 돌아서는 뇌 중이 배말래 봐. 뇌시다 책은에 dun da jukji da ca gu, dun jungye le ma le ba, dun jungye le nyunga lu ba, dun shi da chega le, da ceshi ma shu dun shi da chega, zida chandi le ma lu ne lu, mang che toba lu du da, kaze kyo kyo shi lu rugu ru ba,
1: chata
0: wo di jingwa sa de wo di kye ju yo res, da di lo zai di, jia ro zwa lo zai di lo jingwa che, da lo zai ma le ba di, kuram di du shu che be jili di na chi chuk ju, 죽주 체시를 샤스 아니 딜이야 말한지 칼로웰라 기트 가르고고 요래서는 비니와트마 마셔도 고기 비니와 비니오 고기 비 당부에 다야 단투고 말해 에니베 단투고래 에 당부에 단투고래 에스베 단투고 말해 제가 어디 지금에 송절랑 어디 있는 비니와트 얘는 코로나 태가 코로나가 라기체 직통에 라기체 다 애니베 유네 애니베 딜레 라기토 유단 디다 요체 에 당부 다 요체 다 에 숨보다 비 당부 라기체 나려야 라디 손절랑과 되면 다 요마레스
1: 레세
0: 에 가르스네 에 숨보다 비 당부 디니니게 디다 요마레스
1: 레세
0: 가르스네 에 숨보다 가서 넘겨 지주랑 것도 미 미어약 주바
1: 주바르바
0: 비 당부 수도 가서 모자 주기기 국가 출국도 나야리 세상 디니니 주 태가 주기 칼로베 지글랑과 마르 라기 마레
1: 레세
0: 자단든지 원자 세리바 등기 입존다 야와디 다야와 세리부부터 데이터 디니 입제신다 디원디는 라기 에 당부다 에니바 비니바 다 태가 비니바 유나 아니 라기 리주 송들랑과 지원디 다야 두스
1: 레세
0: 아니 디나 먼저 송들랑과나 릭숨부터 자르바 다 릭시버데 가르스는 송들랑과 지바
1: 레세
0: 다 집어선 다 치수에 제가 저거래
1: 중심
0: 사들이 다 중자가 다니나 비기라 기증나 중심 호처시 티티대래 증와 다 증와의 가르스는 디증제디 당가주 시에무가 제로와 미중에는 마링어를 하셔다 미주와 구제열에 미 구제열 하셔다 니 달로 문고 권해야다 도중한 하셔다 미 죽지 니도 받아 죽지 중이 적숨산데 템버에 안주고 갈래 디르디야 통통 디스탄스와 진짜 템버스 집에 찾아 디 가르스는 격제디는 뒤 중이 야집을 와 뒤 중이 야집을 진짜 찾아요 그래서 집에
1: 내내
0: 주고 디 로제디는 로치용을 로치용아 다 로말리베 디 이네 가르스는 주고 디 주고 다 치슈들이 지슈들이 그와 링슈들이 디 인도 주고 디네 로말리비네 그 가르스는 질리디네 치 뒤주 뇌유나 아 자로다야 로제나 취디아레스 자로다야 그디 즉 질리 배제세베 질리나 취유바 로제 말레자 답 질리디 듄주 말레미나 로디 가르스나 주영을 넣는데 넣는데 유나 아니 디나 취디아레 디나 취디아레 자자 지원다 지부 디니니가로 안다세브레스 디니 주고 디니니네 가르스나 지원 디니야다 에 비니보다 에 니보다 에 당보다 이와 비니위는 비니위 다 토구요래 비니위 맵체 에 당보 에 니와 맵체 비니위 맵이나 비 당보 승이다 세림보 승이다 지원대 다야 고르 요마레스 다 지워딩은 좀 가레스는 디나로리아 아니 가레 당구고레스는 망체 다디 지단체는 링제 다 딘제 체제 망체디는 에 니베 당그레 에 니베 다 링구티 Ringu-ringu-ti, ringu-ringu-ta-ta, dinali-ya nganzu-nam-gyu chu-chum, sa-di-na, ane ay-niwa-ta-ngu-ra, kaya-ti chu-chum, me-ba-che, jiwa-ti-re-do-na, ane ka-she, du-li-ya, kolo-shida, kyab-lo-lo, kolo-ge, si-gri, kalu-ka-chik, chen-si-ho-ba-sun, si-gri-wa, o, dinti-shig, dinti-chu-gu-di, dinti-yim-bi-ni-ya, jik-har-san, dinali-ya-ta, jik-di-shir-i, ni-ne, ka-she-ge, kya-ga-ta-ni-na, bang-ba-che-si-ta, 전과차선 되시로와
1: 보다
0: 반과차다 전과차선데 다 중국도 주인 아니 애니베면도 다 야마레 에 당부에 다 총마레 비니베에 다 총마레 김멤베 아니 안다 즉 세우 임버들에 마 통유브들에 가서 즉 증원다들에 있는 아니 비니베 다 열어봐 제가 뒤쳐 다 강아부디 님과 유베 주고 다 먼저 던지 세비 제교 어야서도 다 디지 주고 디게 있는 가르스는로 줄리리디 아니 자로다 국도스 디네 추고시다 다 지금도 그 로틱스 자로다 로지 충동아 신다 로지용아 다들이 지카레 입주원들 로중이 임바 야 신다 디게 로지용을 찾아 다 니가 이왕 저 외신 우핑 윤수차사 다 외화핑 쓰지 봐 어디냐 던지 셔샤유 메디 푸어야 눈 어야 로와즈 어야 디네 다 지디나리아 지 말라베 딘데 추고 어야스 이소디 딘데 기치 디직디게 추고 디네 로추체 디네네 로말레 주말레자 딜레 페주 기치 지리디네 70주 넘비네 아자로 단주르샤스 자단 디네 뒤총 지워다 니가 유베 추고 디니 니가 안다디네 딜리아 안다 세우드 그 요레 다 니가 유베 추고 디네 지단체네 비니베 다요레 비니베 비니베 다 토그리디 비니베 다 토그리 자다 에니베 다 토그리 에 당부 다 토그리 자다 디인디 디나리아 에냐 직 딜 주거지 지카리입니다. 디 안자 추시카리미. 디 진제 근데이미. 이 격자 근데이미 봐.
1: 좋아요.
0: 디라 칼로벨라 기 지카리 다 코팅구이미. 디제 그 카숨 전부 순간에 저제 칼로벨라 도스체 세세 슈샤 예스. 디니 데링 디날이야. 로제나 로그나 난제다 당부디일.
1: 레세 터져 지금. 到生个来节，谈到林建的新型病例，今天平均龙城人体内共平均龙城给针对特殊性病例，今天是来今天罗马针对人多给林内拖了起来，南阳为给穷大来的休息呢，针对体质冷体质糖，可以托他们说，只有针对体质性质，根据可的新来为给接托呢，设置学业班，加上给同外国作为处理呀，平均中线特别热气。
2: 로보르키 코르간 눈텐치기 개조미 납게 능취기 랑고용라 냥고소시
3: 컹존토 조텐치기 추기기 김자 멜라도 동외 차괴 메지 딜랑앙 줌규루 고긴소시
4: 삼시 메베 우츠지기 튜즈 전에 지신베 퇴자네베 진제 채소라 조셰텐시
5: 여름이 지글람이라 머티양이
4: 팀루라 지구니 치솔라 지구 슈바탄 직촌이
5: 여름 변비 주슈기 신내 된자라 옌린차투
4: 팀루라 지구타
5: 지글람로 송지 여름 변비 코르도는교 차글린 유바슈

0: ཁོ་ལ་ཁ་གི་ཏི་ཅིག་སོག་ཅིག་ལང་གོར་ཁེ་ཏ་ཅིག་གང་དེ་ལུགས་རེ་ཁོ་རེ་ཡེ་བར་རེ་ཁེ་ཅོ་རེ་དེ་གང་ནེ་ངོ་ནེ་གི་ཅིག་ཤེ་ཅ་ཁ་སེབ་ཤ་རང་གོ་རེ་ན་སོ་ངོ་ནེ་ཐུང་གོ་གོ་ཚོ་ཡ་ཆེ་ལ་ཡ་ཁེ་སི་དེ་དང་ཏོ་ཡེ་བེ་ཏ་ཅིག་ཆ་ལེ་ན་ཅི་ཡེ་བེ་ལེ་སེམ་པོ་པོ་ཡེ་བེ་ན་ངོ་ནེ་གི་ཕེན་པ་ཅིམ་པོ 냐 펑다 하우스
1: 아 레옹
0: 너디 디 펑다 하우스 다 응게 쳐다 봐
1: 좋아
0: 딜이야 찌 찌비게 담 봐 봐
1: 좋아 좋아
0: 펑다 하우스 펜 펜다 하우스 다 펜스는 비게 찌담 봐 봐 찌 응게 침부터 봐 딘제 다야 그저 야사 소딘제 다 루틴 아니 동아 대준 뭐 좀 예바 좀 세시 세고 그거 다 디날이야 다니에 입주다 야와 지금 집어스 인가 니가 집어스 칸에나 다 디날 입주 이바이나 당당 아주 인제 추고디 인제 디 카르스나 미숨다 체가 토슈인 바는 딜레 마통 요버디 이나 격제디 직뒤 직다 차게 개그 체신이 뭐든지 임바로 와.
1: 레세글라.
0: 디 추고 직디가 있나? 개디케나 표정 뭐버티 개주 임바요.
1: 레세레.
0: 총리 멤버로 와. 주기 멤버들이 있나? 딜리야. 디 응아주 은능구 있는 가르스는 자가다이나 비가서 인데면 누가 레군다 디데게 배주차든지 아니 수수 개르게 총가든지 잘라 와야 배주차. 수수람도 봐 달리 중님 멤버든지 어디 입중 디직디가리야. 지단배 응급 침부터 겨우 말했어.
1: 아, 레레세.
0: 지칭네 추고디 춘주리 캐나비게 지단자 응급이 겨우네. 캐나 지단교 응급이다. 캐나게 코리 도덤소네 도고 안다 간교된 던덕하지 지단교도 충분 입에서 차디 그동안.
1: 정말.
0: 안디 추고디 캐나 당부이네 추고디 춘주인바 장문인바 즉 닝점 여디나 지단다미네 추고디 조과서 차도 그래.
1: 시회장 시.
0: 가세게 디게 칼로베 모르단세 디게디다. 자시시 스그르와 좀 그디 데레 인데세다 지기 인데 인산데 지 게르게 페주치아 인산데 이기든데 티시거든 와
1: 좋아 좋아
0: 자 페주치 랑가 치고르디 자 게르게 인스 럭고야 야마
1: 좋아
0: 디 디날 특 마 게르게 인 라치도 마차세 세아수 치고르는 가시고르
1: 좋아
0: 아예 디 랑 페주치 그 여레 참에 통고리 이네 다른 뭐 좀 다 그래 맞다 다른 교 주 도보 어제 다른 교부는 디 비기 조교기 라키나 로리아 표정은 뭐부터 다 못 좀 잡으러 와. 제가 입중 뒤 이렇게 개대야 직하지게 나도 봐 터기 뒤에겠다. 터기 몇 바야 푸 어야로 와. 뒤에기 뒤에기 직 둘로니 이제 파주 푸 어제 총장이 소든데 이미나 아니 뒤간이야 뒤 코라기 뒤 뒤기 도담 침배로 와. 게다 견제 도덤 세벌 바다로 인수 관리 주 좋아 그러나는 배 도덤 세배 이제 뒤에 있는 지 공수질이야 직교가 도고 나시다 딜이야 믹스액 비기날이야 전다치까지 딜이야 안자유 딜이야 출시유 딜이야 가르치는 복전란 곡서체 다다 다자야 그때 안기유 전다요래 니가유 뭐 언니 인스제 유티인 그래 아니 디틀이야 교제 지구리라 안라디야 세탁주 줄에 안라 지구리 결론에 안라 지구리 제가 디인디 팀멤버 결게 나도 수술한 배주 차디 결주 배주 뭐도 총리 멤버이나 아니 입중 틀이야 지단제 응기 야 친구들이 소야디 소와야 말레스
1: 김이야
0: 트리티나 세시 때문에 시행이 디바표 아니 지 야와다 지와 지와사디게 다 주고 냠 침부 차 대하러 와.
1: 저번에
0: 직 지제 뛴 시다 체가 야기부지 어디 그 침부 여러 와.
1: 저번에
0: 아니 뒤에 뒤에 블로그 야 직 사도 업데이트 주도 좀 블로그 좀 그디게 마 루브 이제 지도 아니 안라디 급디 거래 아니 가시 안라디 비데 침부 인지 지겨고도 제가 뒤인데 뒤인데 침주 도덤기 침로 도덤 날에디 세워요레스 전환이 나서 지다 선배 디란이야 더 중요한 거 지단체는 도덤 치고를라 지단을 세우고 요래
1: 지단이는
0: 또 세제 세제 주인스
1: 레세 터지지 레세노
2: 老师，我来给谈到林建的先生被林建的那平江龙庭业主立功，票给龙庭去金主铁的设备，带动林建的事。林建的罗曼金主人到给林的投了下来南阳为，跟琼大来丁书钱的金主铁的两支水塘可以托他们说，只有金主铁去写着滚起扩的新来为给接托的设置修复预备，其让给同我个所要处理啊，平把种再托别，若我修复赢。
0: 来这个了，摩天呢？啊，那对看我这哪路学习？来这个，但你不的，但我做但，嗯，大了落地龙珠说是练用个动啊，
2: 是吧？
0: 打了结巴，是吧？嗯，审查不的，但这里呢，讲的的，我那最近那了，那么些的，今天拿出来，动个心不的是有说是，先能个动啊？
2: 得了，
0: 这些呢，是吧？嗯，都，这动个的这能对了，是我的，但龙珠但这练用的龙珠了，还是呢？我做这，嗯。 龙珠的那么着拧巴，你总讲个吃了的团圆果的，
2: 嗯，那是个了。
0: 二十是交易个旺季才团不的，
2: 那是了。
0: 的能对的团不的，
2: 那是了。
0: 反正就压个那这个，如果中间那个能对的，吃了不就不团不了吧？
2: 是吧？
0: 但他的龙珠的呀，么着拧巴，总呀么着拧巴，牛呀，能对的，吃了不就能对的团圆果要得是
2: 吧？
0: 的团圆的，俺做这个，但他的年假呢？ 人家了，开发点这用个多，这当俺做，从事的，但新白区的，老早老不同叫点这，但那个，对吧？另外呢，现在蛮了不起，点叫点这个，但哪里啊？么着，牛肉有了，嗯，能没？这个大多吧，我讲了，我也接，啊呢，别个么着牛肉亲亲接，啊呢牛肉的地瓜有，他牛肉有么着吧？
2: 是吧？
0: 别个牛肉，啊呢，么着牛肉牛肉能牛接，啊呢，这个。 다바카시스던데 아니 저거 뭐지 직추주가네 뭐지 대경이 뭐고치 천다 뭐고치 태용 뭐지 도스당 땡게 되게 아니 로봇 합자리야 직다 코르가님도 진짜 태용이 아니 랑가 강공을이야 축침부터 이렇게도 진짜 태용이 아니 진짜 체용도 직다 뭐지 당부인도 하고 싶던지 또 봐 이와 체이와 다
2: 就别就别在这这，但女的我天天女的，但他们这，现在呢，现在比较他出钱不担保吧？是吧？给了。啊，你女的评价个，他，咱们这个，如果说这这这这，人是女的，啊，你，出国的开车不是出国，啊，这，托这托不啥子的，跟这一那什么子，啊，你点这公司呀，大家出去，点这公司哪里呀？出国的来做团结是吧？ 嗯。
0: 来做团结，出国的。
2: 他的来做团结的了，
0: 但这个是经济的，吃过辣子这些，没得水水被路给团结，七七天团结的。但的没得年年个节还过嘛，就我托不啥子，大家都对。
2: 那是。
0: 的团长，俺的没得新年，没得这个说啥亲戚，这大学里上是个吧？
2: 是吧？
0: 人家亲戚没得也加着得对，俺的没得我了呀，别差了几万，没得有了八百许。

0: 谈的你毕竟可以去做就不打打日
1: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칭 예궁 내게 롱치이
2: 점종탕 롱친 대
3: 점종탕 롱친 대발
2: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치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뜸디 생계 초보 생계 추 녜와

0: 디와 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1: 다 쥐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진이스 비네라 나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마미네 깨뜨디니 총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쥐람디 메라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5: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0: 대탕 람둔
5: 대탕 람둔

0: tap dinde da shuk chen bun dinde nas da lu sha tu zo dik chin bin an du sha kam so wa an kala se cha chu zo jik chin bin an na chi di dang che wa che
1: ne se
0: ju ga we nu gyu da ju ga we rik da chang ge chang se de rik de na yang na chi di ne che wa de shung gre
1: ne se le se am zila
0: ya ti sing dan de jue lam su ri nan chue chak ba yang den chang tu su yang ya na ne dang che wa che ke se ne na chi de da ji bu che che mu bu de we tu su ri na ni du si cha den de gu dine ta xie nde xigri ta nde ta xu xie juk xie xie sung sebe da dung su tuan du ni na wa wa wa qi wu zhi cha ning yuk xie ning bi de ning zhang di gyo zhu ri
1: na
0: ni sung bun dar mik jik da ni jie da chu sung ni da si me do dung su jia la dang xie ba nde xie wu ri
1: nes le se
0: ta dan de hong ge ye wa na xin du si ma xie wi na jie do gu ni ye wa dan de yang da ka xie wu ri
1: nes le se
0: mu bu tang bu di po wa mu bu ma du we ge li na le wo na su dan de na su dan ya di da cha psha dan ya chang zi lang chu gyu da chu gyu ya che
1: nes le se
0: ta mu bu de wa si na zu da dan de cha gyu ya da xie ya di zhe ri 공고 수현하시 나와 오와체 닝육체와 눈다와 미치단도 차장로다 또 잘한데 당신 반대 저유리 고차세자
1: 레슬레슬
0: 예외게 다디 칸데스난 차웨 투수이나 다귤레 두송샤리 저규 침라 춘도 묵라 티다 랑부체와체
1: 레세
0: 제디나 감신 총와 카크디카와 한카세 당신 봐
1: 레세
0: 르부 베트뇨베 수르체 니체와체
1: 레스
0: 동반놈라 미티 두즈마프차
1: 노
0: 친지당 루규 드라 나스덩그레
1: 네세
0: 디싱당 고다 미그류 나와 총마지신 팀냠 체바스 다 뉴브데민 교수인데 다 메다 니메 트웨체 락바 나체와체
1: 네세
0: 카세 루규당 쥐엘람 특수제 락바 당체와 다 덴제 원다 퉁그레
1: 네스 레셈즈라
0: 네 차장 타베 투수 나는 미냠 롱데 거투 충데 메바 숙세 체와체
1: 네셈즈라
0: 니모 데와체 체모 나와 쥐바 도체라 도 체나 야 데냠 체와체 르베 샤바 감시 잔남 게바 치그리스
1: 레슬레세
0: 카세다 미 시트 강 기간 페네 체 퉁마리스 퉁우레
1: 로로암질라
0: 에 슈구디나 다 숨부디 창왈힝 체베 투순 에 르베 트여단 체데 창시 루도 셴라 카세 강 수야 민주와 디브게바체 카세 야구 니 세수제 나라 급수야 추양 세바체 저거 몇 초체 약한 된겨 수체 추다 창 싱소게 락바 드웬 딘주 동비는 네 체와 이제 용그리스
1: 레스 암질라 제비 있는 건 안주 다 포화 먹고 내기 있는 안주 다 떡떡이 되네 암질라가 모두 먼저 갈없이 나라나
0: 쇼기 네스 나 단도데 조 지 떡떡다 체바 떡떡 스도스니 니요레
1: 니요레 봐라 레스
0: 네 지 떡떡되는 다 조 내다 수르레
1: 라
0: 안주 다 콘드 슈바야 차리 단데 레원노 수 당체와 체 숭세베 급수 다 수본다라 옥사 르부베트 탕체브체
1: 레세
0: 강베 나르돈다 포곤도 주 장베인데 용그리
1: 아 네 레세
0: 미안 팀에 단단데 숭세케 내다는 심미지다 지추 세모스니 다 르베 방도 차자 깨라는데 차
1: 레세
0: 당 류당데와 베첸브체 그 차오쇼잔 카지감나 지주베 제뇽완데 저요리
1: 레세 레세
0: 제바 딱답디다 아주 딱 루키 조 딱답디들이 자다 치주
1: 나
0: 젠도네 다양도 시안 딱답지요레
1: 레세
0: 디 제바 딱다에는 저 유디 봄켄체 켄체바 양나 차나 뉴런데체
1: 네세
0: 자격부 파야인데 다타 송세 체산 체브리 치주가세 체 스세 체와
1: 네스
0: 보와체라 상겐바체 젠도 마켓 제딩야 페겐체 센터 스부운데 차디리 농세 체외 급순은 이제 제디베트 감부다 주부운데 차이데
1: 담지라가 권리양 하나 주 덕터부터 내이는 딱코엔 너로나 당다 디게 마지 소나베 급리야 이는 다 디트리야 이는 게지 생게 랭게게 두 균도 하나 주다 소슬류리야 디지기 하나 주 내다들 퇴비기는 다 대가 칠레기 명간디들이야 폐제 딱제난가 대야다 당는 시멘주난가 대야디 개침버리샤스에 정구시고 인지발음지라 레슬레세 당하는 주 포목부 내 등원의 차시하는 별로 소아직배 당하는 주 수균기 덕덕디 표제이는 다 팅그 뒤수 세리락제디 폐게 침부 인투 삼바이기는 팅뒤기는 주 수리락제리아 딘제야 쇼디기 딱제난제 다 기란 그 니시디 대외견 당하는 주 땡키부 지용하려 있는 편도 요리 승비를 발음지라 디제 인투 음지라가 모티는 하는 저 포목부 내기 쇼디 딱제 근데스 저 우리 메테네는 갈로시나르나 슈기
0: 네세다 목부차제 단 참마쇼베 급수이나 난데 차기 준서 딱세디 제단 준데 데디리 차디
1: 아 레스엠즈라
0: 但木不对外个苏差，小外个苏呢？哎，这里马不的马青，
1: 苏
0: 北松茶的马青。你参不参当的？应该查大姐学的。
1: 老。
0: 得来托住呀！那呀木不马对外个苏呀？乡外个咱都做别大姐难个的，大姐的军点些。查当这去没事问嘛的。
1: 老老唔知。
0: 但查小外个苏呢做不的，他木拿苏的那不在查。但大姐这边个人拿来，我个咱的乡外个考察时呢，他查有没大姐学的？
1: 老老
0: 老。那差都是天下是大些，都是我用个的。你那样破，北餐是样，大些说的那里的破呀，蛮有面子，通个的。
1: 俺那来怎么子啦？
0: 但那都木不破木不熟人那做，但那子的大些叫那些虽然大但的，破些大些的。
1: 来噻来噻。
0: 破些大些的，但第一个嘛，过切中的那个有面子。
1: 嗯嗯。
0: 嘛的过木不差的嘛。定的话，谁卡在谁有没打动住，谁需要考虑的？
1: 侬
0: 不是大姐姐被个人那埋怨不打动住痛苦的？
1: 那那那。
0: 嗯，过年个不是那样，都是碰水大姐是那花钱做呀，这。
1: 嗯。
0: 等这姐姐，哎呀，不管这钱不有那样，你可得
1: 简单
0: 这
1: 处理啊。
0: 年个月没打，当然年个月也没动住吃脏了呀，大姐姐还有的。
1: 那是么子啦？
0: 等这姐，但都但都花木不吃呀，给钱呀，但都细菌少的。
1: 那那那。
0: 不是跟那自己但都有没落选？感觉啥子？第二学习呢，对对，把目标拿越别学的，大家切同那也不学嘞。
1: 学长学长。
0: 这嘛，你感觉也嘛顺口的，那眼睛不就对面去切嘞？
1: 哦，
0: 对面去切片，那这嘛你老没教也有嘞。
1: 啊，来是来是。但我那时候苏里马家年纪，我那恰恰们推军派做的临门切片，可不加一个呢，这是个东安子啦。但剖析是他没教了，剖析教片呢，剖那是没得嘞，那是苏里是啊，这个那是几岁啊？你讲，蒙族个些新年的是东安，这印度这里安子啦，配套的呢。嗯，知道了呀。跟着学习，我那就剖析给我人剖了呀。我那点点女娃子呗，了，知道。
0: 这咱用过嘛的，这当捐钱用嘛的。嗯，但都剖析没给看呀。但咱都给俺民工特些托不得，人给哪子的？呀，钱不给不得。这有那俺就这当都是当不来，都是六个的。
1: 那是那是。
0: 剖析，那个捐钱说人家给那这当都嘛说不得，这当用用的。
1: 那是那是。
0: 当捐钱用嘛的，捐的呢，但花那样也不切，但没得当不得呀，差钱。就呀，你老样式样式给不捏去，
1: 像
0: 你嘛，你怕木不那那是约不到的呢。那当的差少不？那当的有没流行动作呀？你到外面呢？那这当都是婆媳都是有这样子。
1: 啊，那那是那是。但当的俺们这边提出那说话，俺们就内部这名利啊，几个团的区别呢？有门螺旋杆菌学是吧了？但不限制是吧了？但第一听上俺们就明年的嘛，我预备说十多万了。但你做的肯定是接牛骨鱼了。
0: 对，做这些人心的都是用不切。
1: 啊。俺那是，
0: 俺看些都是怕说也得那样得贵啊有的呀。
1: 啊，
0: 都是人们都看这不单这钱呢，养贵有的。那的那次的大姐切片呢，他吞不赢呢。他做那大单，他都花木不大，这月饼呢，面具那人家没去切贵啊些的。俺不罗群主打见过这人呢。
1: 嗯嗯。
0: 俺的那大单，俺同桌得个得切。人家没接狼山，这样没接不切。那大单都是得个得个钱的这个的。人家没接狼山，切过来有没得？可以啊，免得当被客人那样过的吃呀。苏北呀，那不得，人家的是用个的。
1: 啊，马车牌算的，
0: 马车牌就用个的。
1: 老老老，我们知道。其实，当个男子退军的呢，七六个，当个男子写了，人家缺个特别个不的呀，因为俺最我这盘什么都几百。现在他是都捐书过日吧了，不是啦？你这钱的开什么其他的日吧了？开始没钱的呀，当然咱都可能需要不新的那些几个团的水平，那幽门螺旋杆菌有不有呢？但其他个地方可是你们都不给去，现在咱这捐不赢，到底咱们三国去不着两个月的日吧，不是啦？
0: 嗯，
1: 是是，其实不给去，先买这种呢，先学赢，老了，不是啦？当然就是另一个就是的木头泡木包萝卜呢，但不是啦？呀，得跟着学这两个男子。父母对待他，当然先给妈对娃念学着罢了。对娃里个，我那就追溯些呀，肯定是特别远的了。
0: 是，父母的妈对娃个说呢，那那到底连我给不用扎的那娃切，俺婆媳的，但彭叔大姐，前辈个人那里婆娃母不满月不点给，但都是通不着啊。
1: 来的来的来的。
0: 以前那，但那边给你们都得了，工作买不切。
1: 嗯嗯。
0: 他那土个旧本的路旧买吧，俺那边给米店当当的，就他送你钱，三万多，都是当都是买了。 Likpache.
1: Los lese.
0: Inde mixe ki sungse ne dan de mebche.
1: Lese.
0: Yan ta ki yunse takche na le sungta ki ta mebche.
1: Uh-uh.
0: Shangwe kapta ki takche dunzu na chazan gyunde inba. Ta dunzu suri na mubu ma dewa la nguen zinguri.
1: Nes lese.
0: Mubu dewe ne suri na dan tando kongke ne da de yuebe gang la n gup su suk che xin lang tab tar tangwa che.
1: Uh-uh.
0: Po shi ta pong su takche na le po wa mubu ma yuebe tenke chungwa ma se.
1: Uh-uh.
0: Nebe ki nyamdub di shenba, sungse ki ne da yue ba, cha ki junse ki takje na ki cha ki dandan sungcha ki di tangze di mar chingwa che. An kapcha dandan zokbe takje na ki di na zokbe na cha dos di shangwe kapcha takje di takshi yungwen ba. Mo nje chungguri.
1: Les les ya amjila. Ta dine kwanli ya yin amjila ga nanzo pomo dwe re ta ma dwe wa nyi war ki chusu sitab di sunamr bal. Mo tu ne amjila ga nanzo yin pomo dwe re ta yang nanzo log ne shi ta da gane shin ki chine gin ki cha gyub.
0: 你这一大盘做北京诺亚人家约约是许多人家都是这边的就算第一天的我们就让人家做出租系统天的高老师那儿呢说个音那是不过我们那车就都车给多的忙去图库找完这里那当的那边给可能那大的都是给去听的不会可能不会不给那当的我们不去那是不是当这去的不会那没有吧但我们那个车就不得给给唱多的做抹不去不算就不算的啊那是 但是那边给咱你们陆区当都是给吃的路位当都是给吃的路位给咱的路位给你的月不去我这陆巴当都是当在那个路外那个月吧嗯嗯嗯但都是有啊钱那咱亲那边给他就被那他给多的马拉他给菜的忙不休够的嗯的那说这那大胆的的做亲别给干硬化的这那边呢
1: 嗯嗯
0: 过给嗯东给多的出的多的恰恰蒙那说的那是
1: 믹딘당빵도
0: 제비나 단도조 믹보다 포에 남기다 단도 이제 자디 부부차 어 다디 두스드브리 근데 침배 나스나 이게 이제 타주고 온데리
1: 네슬레셈즈라 다 지상한한주 차교제로 포모구니 신비 마케브지 동안즈라 르발 다코 차교야데르 교단 교로한담즈라가 소변 신제 코디 돌데제 인 니시디 저금 동안 로에니시 이네리 친네이 이네리 다는 신경은 아주 포모구 이번 전대가 명간에야 폐비기나 딱제신한제 암즈라가 기라는 이야기는 자네 세브시 군구리 승비 레슬레셈즈라 땅은 등기 권에 있는 암즈라가 난주 포모구니 시스데 근데 이메 다 다는 신기 모우테네 이네리 이외테네 이네리 모주 세브시라 난소 재능은 난주 포모구 내시디 포차베지리에 딱고비게 지면주 저거를 봐음지라 제가 암지라가 가난조 포모구 내시 주터게 토하내기는 갈로시나라는 시구인
0: 다디 지기 수수 제비나 아무부디 다단도 사베 투수 차와 개베 투시 급술라는 부모 토모 주주신 특티게 돕 좀 시세 이겐 차와 세웨 탑수 빼고 바치 엔카디 무부디 착세 신도 계시 양타 교바 임비나 난데 규신나 송바 메슈 착돔 다오 특티게 돕 시와 체데스 엔조 단데 착게 귤럼 가야디체 디 차가베 귤럼 다디 단도 무부기 마르 수야기 미에
1: 네세
0: 두스 페주다 디네 네 룽라 다 게네다 네 룽게 다 룽상가야다 네 룽도도야 네 라니네 총비나 안티 빈파증 수리 제주진 두두도야 간제 면제 쇼비안 두두스터리 네 얌 포신들레 조디리 다단데 포함 목부 중요하게 견지 조직리 디유네 녜바도 다 포신 수도 김 냠부딩구 지게 조답디나 다 세다 쩨람 제스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야
1: lololo ta khon am chila ngan zhe se ge thon ne ne kare zhen ge ji sen ge ling ge ya ka zhe ji zhang ge ji cha ge ji zhi ba o ni bu num la ji wei ji la so bang gu de song gu zhi ba lam chi la le se ta di ne ngan zhe se ji bang lan shi zhi ma yin ne jue lam ge tian ne ka le yu me am chila ngan zong wo zhi na ro nan shu yin
0: 맞아. 줄라멘테이나 루브 촉체와 체 착체와 양나 줄차와
1: 레세
0: 루창상로
1: 방구르발
0: 레세 단도 먹부 계베 급수다 타쇼베 급수는 내분에 수교 단도 최자 방주체 네 메사양에 수교 고바 나도 낙지시 우리
1: 로로로 엄지라 따딩은 주 줄람고 터네르발 맹게 주수 여러발 다 디티에네 엄지라 간조 못이네 원주시나나 수기
0: 네세 다 화면 조 뉴버스 트뉴베 메지 엠포

0: 아야 마소가 다 터그텁 닝세 쪽답도스 지우리
1: 네세
0: 뭐한다 단님부 망부쇼리
1: 네세
0: 넘규다 조닝어 단다 탕제님 가자체
1: 아
0: 네 탕제님아 무구위께 루드 축부 루충 시세다 축도리가
1: 네세
0: 중시 축부 유세체 내다시다 대뉴 진제인의 창조다 망조 조주다시 주자 카자 다도 차장 포하기 메리
1: 나도
0: 차장로다 내달라 되네 강상 님부터 봐마세 네 비신 트레딩 인체 중화다 단도 부신께 내 쇠비 님보양 안주 보면디 치미 신세요리
1: 치미 신세스발
0: 나도 치미 신세기 카사시요리 지단 듬부체
1: 제중
0: 북숨 님신 좀 돌스 도스요리
1: 나도
0: 그게 치록 님부터 비나 네 아무신이다 克拉美素 那一直奔一直记切 那旅制记是 那都是差赞婆啊 那个家呀 那婆啊妈素呀的这面里
1: 那是的是但他跟黄人家一样那么子两个人就是三千卷了当然是一个每个团的搞了那出所但是两个人就三千面积就是把一年这个居住天的跟着有没有那么子两个模特我就是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那种
0: 아니 단도로 10주 선비나 인지 민지 다 보시직 딱제 제톱네 여비오리
1: 아 네세 능가난 집 리뷰 딱제 제베 겁리 얘기라는 게 보시디 로십 졸레비는 그냥 포모뉴미 있네 딱제 나고리 수고 좀 봐라 레스 레스
0: 대응한 거 제가 여비오리
1: 아 때디 보시디 능가난 주다 포니시 유메기 딱제 약수들이 쓴 드그리 좀 봐라 레스 레스 다들이 엄지라 가레스 잘해 두제 사부딘데 리들 간주 레젠게 진짜 당리난 바 구베 네 어 닝타고네 터제난 수고인 엄지라 그딘치
0: 그스
1: 남랭게 따디다니 디기기 자와인베 난츠 넘게 초에 난토 디단기 공시 상고경화타 류심기니 다리야 도나시야 다는시 내다 중부인은 뒤도도 면제타 딱제 제규디는 신도네 개체워지리 디다니 영니타 김자 지소제기 디기탄 저와 텀습 유배 상매 디다니야 통지난제 내미치링기 초알 류토베 민도인의 수인 인게시된 자고
2: 中国古今有感呢，通过拍给弹幕，写了呢。既然这你得的些呢，我就拿出，写不上账，连我结估计，除了我自己，积极积极。全球龙青年轻脸孔，拍给龙青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全球龙青年轻脸孔，拍给龙青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 给上面的。初步清清楚，公看不上。谈到初步清清楚，三个组别里层的呢，给上面的是。里层过目粗狂了呀，这个初步清清楚，清个学校，他人家那么些个出在土里青的端街，初步清清楚呀，去长木东呀，给空气运到合适。他一年来去长木天个东边呢，人托那么些被引起，强不提不呀，谈出国那样说个人个情报是。接着，阿家个说初步清清楚。 长门是农场东亚塘开始的，农西草草不切节，长门东国开边那里，秋个长门东亚给空西加不切边呢？安尼，人家给地摊里呀，农村收买是，接着初步清清楚，空西地呀，农村买起来，下面呀，提人家做街上面道去农田去，过做烟，提人家做街上面道里才拿了里呢，我军心。 阿面俄罗塔那么热，最西边能穿卡尼吃的节约。我哩也初步清清楚，阿面俄罗西边能穿的神仙那少。阿面俄罗塔，面的铁巴拉，热啦，热点点吧，热点啦，该热热点没那么，将军军吧没多啦，该下张铁大米。日本哈拉杨贝，落去给当顶顶呢。

0: 新疆的不错，下面来平的段边菜，苏宁汤，今天这边菜将俺年纪那么些个的学个人，江面健康给老段囊，平的段边菜苏宁呢，热啥变不汤，热着大个的穿，江浙三米街可以不汤，江南西列过年当晚，南西安店囊，毛红秋子你说这批人，陶工，现在农具汤，我里给小具当数据。 那就农具当味具，凝脂卤具接了，差不多呢，正月扒了泡菊汤。啥子吃些了，差不多中午呢，七月扒了泡菊。我里给农具汤，现在成菊汤、鲜菊，凝脂鲜菊汤，差不多味具接了，那么天呢，人民些，差不多中午我们挑家的泡菊汤。啥子吃些了，差不多中午泡菊。天明街四口卡接了，这么忙不可能，人民些那么天菊汤。
1: 生意你没了，现在农具当成菊，我里给小菊当数据，那就农具当味具当，凝脂卤具接了，差不多中午呢，正月扒了泡菊汤。啥子吃些了，差不多中午呢，七月扒了泡菊。凝脂小菊当卤菊，卤菊小菊，那些成菊当小菊，现在味菊当小菊，老给卤菊当小菊，差不多味菊当小菊接了，那么天呢，人们先差不多中午我们挑家的泡菊汤。啥子吃些了，差不多中午泡菊。
0: 天明街四口卡几个？这么忙不可能，人们先那么提个节日下。下面让中介从街道中通电做卡几个？那么些个的学个人。拉萨人那么提不住，浙江没学生产就送你，浙江都学生产你走皮怕了。深圳这里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年，浙江都学生产你走送怕了。那就说浙江旁边人们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对年，浙江都学生产穿个怕了。
1: 这一批了，那么天呢？人们先推荐了泡菊，浙江没学生产就不去呢。浙江都学生产你走皮怕了，那东去了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中年呢？浙江都学生产你走路怕了。新疆可不啦，这么忙不可能，人们先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就年，浙江都学生产你走皮怕了。可乐归了，这么忙不可能，人们先推荐了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呢？浙江都学生产你走路怕了。俺这里吃不起我泡菊。 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就不用怕了。不认了，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现在了，吃不起我泡菊，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俺们到了，吃不起我泡菊，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俺们到了，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
0: 说中了，那么天呢？人们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哪里人那么天呢？人们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啊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定亲了，这么忙不可能，人们先推荐了泡菊。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你就怕了。老人了，推荐泡菜，人们先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就年，浙江都学生产你就不用怕了。马上了，那么天不？ 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你走几盘了。你早干了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你走几盘了。再有了，浙江的泡菊，浙江没学生产就不年，浙江都学生产你走几盘了。报名了浙江的泡菜，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就送年，浙江都学生产你走路盘了。面临了那么天不？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就不年，浙江都学生产你走几盘了。
1: 伢子了，这么忙不可能，人民先推荐了泡菊。浙江没学生产就送年，浙江都学生产送去拍了。哪个家的那么天不年，人民先推荐了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就不拍了。伢子了那么天不年，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你走你拍了。那么你了，吃不起我泡菜，人民先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你走你拍了。听来的那么天不？ 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就不用怕了。跑的人吃不起我泡菊，浙江没学生产啊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转哪了，这么忙不可丢。浙江没学生产啊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伢啷么了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过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现在的这么忙不可丢。浙江没学生产几年，浙江都学生产你走你怕了。变更了吃不起我泡菜，人民先吃不起我泡菊。 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就不怕了。拉萨人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过年，浙江都学生产你走你怕了。你没了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中年，浙江都学生产你走送怕了。拉萨人那么天不？浙江没学生产就送年，浙江都学生产你走皮怕了。性格那么错，天天那么喜欢的学渣。
2: 대가라니
3: 아니
2: 대정 롱치 년치 예공 대개 롱치이
4: 제든치자 퇴도 동비다 급제 시주 디네 세제치
5: 군대 성교 망최 토네소 군총 너피 위신 디네 첸
4: 다데키기 생호소베 레센디니 편종롱친 년층리구 표현롱진기
5: 성교군대 군총시베 리첸인
6: 니류 서구베 멍시뿐이
7: 예금 유규주기 캡자
8: 서구바 예금 민재 단동
7: 세로링게 지론이 돈이 숨러 표기 예주
4: 성교군대 군총
9: 내속의 규제 저블리 양들의 규제 문둔 하초 양차비 하세 규리 규자
10: 락도 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까지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월응학교 조교타 캔칭人心了 월协동给你去救救 10제能去 중국地停기 连年的 편미 루진능说
7: 中国地停기 云智 락도카발 城西亚耶了点价于了 烧江阔月底 카발타安大忙为 列去去了 熊길인지세 修在龙世界内 铁东年朗坎地西去 카발타这一家 日记七日几个最去
11: 승일랜제 공감사 tanda namba chu sengu chu pe lichen ti ni phenjong lung thin yin thin le khu phege lung thin chi sengyu ro gyudu gyun chung sebe sengyu ro chok tui lichen ti ri nga thing di lichen ji nyen chung ba den chul hun chung yi
7: nga thing di lichen nyen chung ba ti ji yi
11: seng len ji thing di sengyu ro gyudu gyun chung sebe lichen na chu thun zo wei chi da xie ba tang sengyu ro gyun du sebe nang zen kha ni che chi shu sham na xip de nang thun kha sen nang yu ba shu
7: wo yi la chu thun zo wei chi da xie be nang chen sen ro 조니에 치그 냠뇽타 비초 디쁘디니에 치자 세보치
4: 생교로 군대 군총 리젠키 쥐든 조우 치자 낭지
7: 생글린게 팅디 쥐든 조우 치자 시베 낭지나 원로고 쥐토 팀슝 디 락달 치에지 배경원의 쥐나 튜닌 강식 대유 탐 시크베 팀솜식 년전 슝인
11: 진짜 예배 최정한인
7: 中华民族基金会提醒铁道内人员去健康科学松江提我属六大的七军行铁道内人员去健康科学松江提我属听兄去推入所里的村级健康科学听兄推入批评团队内团巴团提你培养员内觉得推到七八十当中培养你基金会健康定价松节开进行日人堂七十天健康言行跟着七十天健康言了明明被读书七十天健康了 디디 믹스 쿠콩레 페토 팀종라 데네 긴캄라 송종 체유 괴바 티웨 체와 덴기 종유 긴캄 쿠요 팀쇼나 초별 사도 테니 존네 송종 사공 소지티 페기 긴캄 쿠요 주종 체바 티웨 투구 창웨 제림기 시진서 콘된 체유 긴캄 쿠요 팀쇼 낙달 지지 초별 사도 긴캄 송종 제림 타냠토 팀종기 냠쇼 시차네 폐기 긴캄기 멍시 송종 체바 타 긴캄 시베기 토서 송종 체바 장도 피게라 근디 동와 제라 사싱 덴베 겐린 투비레
11: 탈레 제용기 촌두니 마초콩 제용미만 투조기 투미 편종 롭친 기감 코리오 롭링키 기간 제모와 핵종 제용미만 투조 유네 우렌키 긴캄 코리오 팀종 체르신라 트위십 제베 레트난 소르쇼 제싱 콩기 덴베 최고까지 당린 체네 팀슈 난괴바타 푀기 베트퇴바타 사드위리슈 제팀 난괴유
7: 제팀기 멍시티 랑린타 뉴버티 랑린르 토유 튜닝 테토네 주나 팀슈

0: Kerpeuge, 得十千年级城市两元班来这三公地街路年度年数率穷过所有牛不坦度呢加这十九坦差你套入清吧他社区学者加这出去马入清吧在这些年苏龙团月加这接茶端套入清吧也过头查把婆子云点起推送不了好米你说这个忙都清吧对这一年次加这两个茶啊套入清吧苏龙都在加这接茶松套入清月
1: 社区阿拉那充满认为我觉得差距太累沙堆里个头习近平被新组拿出图面前我有个呢社团把马赛沙矿天南西塘社区下级文社团被历史的话来滚地体外天呢习近平去健康西北提供吧抗中沙堆路六零大会拉进去读书孙杨团被赛地参与他这陪同西龙台部的单位告诉扎地新去高点点有行江道明端图加入堂
0: 江道去健康松节体特领土人民性女性特地沙堆健康军界美巴拉历史周围极度电别南北系统巴马赛健康清楚六零期门市电部网顶特别健康苦有清修六大七九天清中期读书了电呢最中期三小三七七的这边平常组装了国内三百年九天健康苦有松中标册托东台人博给给人三百系统来把军地特别人清中期中心的计划 健康松中天年水军去大用国送且大年人民性健康去年了自送学位参与他团别松中他昨天三公他刚在足球明白内民松中了有就是恰常为天中给的叫了点年健康有过他三对天天行状了女主张么说讲到团练批给了体位跟送徒弟人员出当松中也不切把他健康给命运别读书陪玩前年对立健康天空天忙做了
1: 유링편배멍조기마자교어체규리팀중라데네멍시덴도동겐캄라데네중규르초스규겐캄흐류팀슝로덴교르메이앙락다르체디팀슝키튠젠창마겐캄라송종체베체덤응을라규르체사드미탕랭중캄시드냠네기남바티웨지차지도덴바라규릉이리
2: 生格林杰广东深处不定的国际图，天雄地六大企业界培养员内卷呢，团员康熙典与他们协会被听众给难团体的。生格林杰，下面我们推荐深入国际观众来参加集团作为其他级别能参加难团员吧。国际图，沙堆局长邱吉娘上的那恩协会被培养员中的第二团来培养组建各团委国企苏志年准学员。
1: 十八米西东阿比拉新北，强扎当土东哥成龙当不出行，出局我们短期切勿是七十五安倍话嘞，十月我给南北出席团土签约时。中央级社区堂重建的短期质押堂，六，亏点拉杰亚秀拉策略堂团别测试达拉，业主业绩，客厅团拉业的，沙堆着来的严重员巴拉签约巴拉。
0: 进入年度结果。 西部地亚了新列塔重新部新列团结给萨甘村大给开立帮端托面沙丢着列给别村西都求了月娘娘天界给这部恰吉忙为地亚县坦度呢下积极局端忙我马赛该对策地亚七天那安唐部立给月公亚四部面西东姐姐沿途从年起给月别下西街行这幕我妈忙为开去电月
1: 今那地亚去给起地亚县塔民这玩，地亚去看到偏切我插着眼。开几次积极团结内家塘艺术牌给托给月。这些积极抗起，昨天松江去处理团结团结的举办难区别，培养长堂去对面六年。这六年冬在这路路，新立堂重新部以家用及国家堂亲自举上团共接待局才是九月。下年新中华新郎，中青南都开展区别抗辩路。 这六年冬中年老路，中央受新立部朝鲜特别萨甘村大计松江庄内团结唐部的举办堂。这六年冬九月老路，中央以今天开林帮团特别庄内团结八十天的举办。这六年冬十月老路，新立堂重新部新立部的子孙继承七夕明团南区域。潘农江局及区电热干部，十八米协同团结引起土长苦旅游图错特别。 자주 좀 보면은 대쿠루니 계지 절순 쿠리 계정 의제기 렉뎀 규제 임바소 밀람토 응은베 규베 주루 대다 장만이 사드 투모 메인베 규상 주리 코나리
0: 자가 주유 토 축제 퇴진 자가 통견 소사 퇴장라 시지 천년 토바마세 조규기 튕기 뉴슈로 코에 락다 첨부샤다 임바시
1: 생일한지 공도 센터 바디니 고주토 사드 규상 축기 냠상 디낭의 시큐베 표현경 종기 지야 툴레 폐계 적진 급당부 고르키 수지리
0: 싱글링게 샴러 모투 성규관도 근종 레젠케 제된조의 지자 시비 낭젠게 낭튼 숨버 고주토 상제 팅거 육 망조 버발 총 시큐베 친좀시 년준 슈이 연롱 장담 토차베 시즈 총결 넘린조 에마샤 제도 시 총조네 상동외 자 양스 차시 계급 림병 의미 링내 슈샤게 천재 정신 게남자 인배 별기 적동 락제 태야 제도 상제 디걸 로갸 학점 균진 토비
1: 롱앱 중 앵을 레베 렉덴 상보 가로에 팀도 계신 로줍실 레베 급 랑키 보 별기 작전 생동 리지 개전 타 제도 상제 기 균진 범 미름 가바 젤라 도지산의 생동 락제 장 논슈제니기급수 렉덴상부 소주락점치디 종의 유슈투 토제미 중니신배 생구식싱 티니 콩키 루니티티 랑갸피르웨앙 리두제배 생구잠치인라 롭타르친배 잠치장리 대지 콩누르블링가타 표정된주강기 랭웨냠스레라 슈퍼마세 표당 종의 세준제수 생구싱 지는예동숨로로 렉덴상부 제동상제소자 지랑내 균진범미럽투바르큐루 제론 예동 예로로 제동 상제 계급 림병 의미 링내 슈샤키 천재 링신키 남장의 추유 로시 이지소 콩양 남장티 계급 림병 천재 링신키 균진바르 휴진 콩키 티니 제동 락제탕 아르니라 등조 치수 제바시리 제시
0: 락제 양제 순야 천재 양알시 처음으로 등급 육부미 타자 균된 초회 최 상제 균케 림키 용토조와 타 슈누 최 김토 상제 진의 통규미 수균기 락제 림키 냠토 조신도 제 리겐 상보 심제 침부 종유엽시 배우기 링내 타 유고 처음으로 타기에 침부 타듀네 리겐 상부 타 노부 상부 총례기 고급 라바디 상기 유고 천재 고초유엽시
1: 너부 상보 제로 책동급계 급주 고글로르 계신 소외 샘드윈 댄송표 콩키 균투 첨라라 토난 침부치기 나시윤 균진바티 자도 대동 제비 사조 강산의 응악도 조롱한 맛에 타나치기의 내경 욕한 종유 표기 툰바빈시 주제를 제디 펄부니기 상제사르도 제유 생구첨부탕 두르나 디천두니 짜시바탕 켈대와 랭콩 참바 제유 상제 등급 육배 노부 상보로 락제기 등수 표와 마세 대동 콩기 후르짐 시기기 부유 냄링탕 저와 유배 상기 튼제 소구추
0: 타자 이마샹라 계급 림병 의미 링내 슈샤기 천재 정신 게 남자 직타 랑교조 림병 의미 링내 슈샤기 천재 정신 게 남자 니슈 정리 유진 대나 제동 상제 니 망초 버발 용외 니티 튼례 시도 교류 내도 상제 최종 딘실 규급 야치신 가지 퇴배 속항토 상동외자 상랑토 차바타 기두츠 최종 챔벨 상제 동신치 남민정키 정변신바타 이마샹 등위기 수지 직조 천중 양키 곰답지 말안치 예난키 위미링내 슈샤 윤진키 치답상벌 롭종 제디 퇴례코지 퇴구창토 동화타 퇴제기 낭퇴 필숨처소 당내 망초 티외망와 티나 슈수죽디 사제티랑토 레슈토버타 균퇴버발용어 지기인시 시에엽시
1: 생일랜지 콩두센투바디니 고주투 장치의 증거죽 망초 버발을 중시의 교배 천좀기 낭퇴리 탱디의 성교로 교두근종 레젠키 주퇴원조의 지라시배 낭퇴 슈담다가세기
2: 시든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든 냠주 제비 양다 창사 단다 키기 센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체리 콩 표개 롱진키 생규로 권대 군중 시비 레친이
1: 생랜제 리젠디 덴줄륜루탕 디기니네 내초 통기레 하사네 렌제 주연년람투 주신유 샴라 생겔렌제 주 무투제 안주의 리젠 센능규로 그수슈기
0: 샴라 생규로 권대 시비 낭첸 센로
3: 권대 생규로 타예 갸순네 군중 노고린네 키엘부
0: Sengyur Gundu Gunjung Le Zengki, Sengyur Gundu Nangqian.
1: Senglenji,
0: 第三年级中央级人权女子开始命运国土统治局集团车组阶段马拉这度十几年头第几年年龄结束了我这年级你现在三个班农事部年写到琼儿听你农事部谈陈东托丹部中央级人权女子开始命运国土统治局集团车组阶段在这儿安稳托这不是你现在谈论家族龙族安族孙吧白海吞起修建特别王级让给起 华东社会的行政网络长期方面出路的女子促进中国谈七级农家社会图车主中永远天军切入云退清月时第三年级他定的天马这边盟友也能来过同州集团车主年冬江苏谈之江安徽福建江西界行政案了主过谈家族农族国别天冬年岁谈回局来天也不主把家表切不谈农族国别民的催局谈内部规制谈年岁说天冬拍局谈 小团队在外面经营了车行组织，忙做给康巴娘所说的，那团也不别玩作业团聚聚的。盟友国这次出动，能说谈新疆。新疆团结组织兵团结了，天国开始那团别玩代表切不谈，重点谈重视的重民，出关别刚爱他就谈，前东出所谈出大，出关团结的直接扭住他。
1: 朋友明日制作前年重点谈重视的重民错位出具了跟宋界七班作业聚聚力度三个人给罗队图细菌研究杨伟所列连日永不国同桌聚集团车组年冬穷下十点难团认真很重难念我真能是年前了中国杨伟所列年这天做及永嘉前边成绩连恩巴拉罗队图细菌研究杨伟所列及帕达当推送巴来家将阿帕尼连日永不国同桌聚集团车组年冬穷于
4: 他路村途在说宁波沙巴的几位四九六的也过前呢在就几不敌人不拉具体参与罗队途杨伟所来的就几期从所期四中俄波罗国土同居的协助松动以及解决前年新八天推崇巴来加之西沙西帕尔维纳女士七位金居六十一四中俄波罗帕尔在加之松就来给我他人民可见其四中俄波罗帕尔在得不及来给约巴来罗队途杨伟所来的从所七东七在阿国同居的协同解决团聚堂 这组戏，这组集团，这组年冬新八天推崇巴来，加之出色团拍的行。大瓦塘部内阿巴拍的塘，多纳加之场来古早古窑的行。列里卡团结，切东拍在加之主来给外囊。金鸡落在切东，加在推崇巴来，加之中松拍瓦塘。落在塘，卢拉切东，加在推崇巴来，加之松就烧结实出拍的约巴来。三个年纪，记得塘部内团拍拍了，让杰奇按说切东南镇去，女中俄部罗推崇巴来，加之酒店塘，城中松拍下。
0: 十点当天，第几年的人家说了，我这年纪。高过来公爷，同在了新的塔楼，大我堂部内准备派人家给我说，七多南镇去，我从我们国国同桌去送酒塔。七多送酒什么提推送不来，家就酒店茶送派回来。七多我们国国同桌去酒店塔，七多西东，西边什么提推送不来，家就酒席派我。南镇我们国国同桌中夜塔，七多朝东古边什么提推送不来，家就你说正夜派人也不是。从头让到那点呢？
5: 金德塘部内准备派人家他一些也下略难这玩去，牛从宁波国同桌去送他，提出切东西别先不提推送不来，家就你说派我他，人家他有了难这玩去，牛从宁波国同桌去送他，提出切东西别先不提推送不来，家就过差我派了也不是，推送说人家去有几难几，你们准这个他切东南镇这边牛从宁波国同桌去叫我他，提出送到中间先不提推送不来，家就叫我差我派了也不是，其中从端去切不内点呢，金德塘部内准备派人家去列他切东南镇这边牛从宁波国同桌去酒店他，提出切东中间先不提推送不来，家就酒店差你派我他，去接去从别蒙元下边去列他切东南镇这边牛从宁波国同桌去接他，提出端到也先不提推送不来，家就酒店差出派了也不是，从说周围原来点呢，切东去贴。
0: 金德塘部内准备派人家去切断前边，除了团结的用国国同桌去酒店谈，车组切断也是没提推送不来，也就你说自己差你派我谈。按住团结的用国国同桌去捏谈，车组松动团结是没提推送不来，也就这次差西差也不是。新来团结的用国国同桌。
1: 十多年就过去扩展，车速过段先不提推送不来，加上松差短，怕也不是。南镇地铁金德塘部内准备派人家去过同桌去，我谈车速松段加一，除了团结南镇前不提推送不来，加上你就走过差短，怕也不是。三个年级，借用及六九铁站及六九站，成都沙巴亭西北段段，十点南段第几辆的人家说了，我这两个人。
0: Sakwebar gyekup nubkyu chunye sheto chungbar jinda gyebe che dunye gyayong gye lokchoo tikzay ki yaga shiar chungye lukyu gye sindu sapa teng shiba dunye Chiangwa tongjo joyonga tan chizu ngadong dunye simba te teng hongmar dunye lukyu gye sindu sarbe Changtang le Chiangwa ti shikyo gyeju zampar sing jinda dunbe che nishu gunye ne song gyayong gye lokchoo tikzay mutu toru chin yubshi Gyekup nubkyu chuyo suwa di zin ki jindum gyodong le shungnun gyemne yadu gye lokchoo gyokor gyanlin hurda chi shin yubshi
4: Singlenji, Lodu to Shiju Yanki, Yangwe Sole Lenier, Yongbo Poro Tungjuru, Tijuji Tang, Tizun Yedong Chungsha, Chipjan Nantu, Tikila Nelenja Soro, Modern Angri.
0: Nizar, Tungu Yangwe Sole Yamdi Tenzo Ye, Yongja Chepe, Tengsi Lengwen Bar, Lodu to Shiju Yanki, Yangwe Sole Ye, Padan Tuzumle Gaja, Nasa Lego Pane, Lenier Yongbo Poro Tungjuru, Tijuji Tang, Tizun Yedong Chungsha, Talutun to Zeso Ningbo Sabar Jewe, Siju Lakdar Yapuchene, Zejuki. Bundi Rimbola Guti Che Yupri. Lodu to Yangwe Sole Rijuki Ki, Tongsoki, Sizong, Wimbor Gor Tungjur, Siji Sumdong, Shibje, Jeju Kenny Sympathy to Tumble Gaja Shita, Shi Parwena. Nusi Chiwe Kimju Logjeki, Sizong Wimbor Parze, Gaja Sumjule Gewata. Ringnu Kuye Ki, Sizong Wimbor Parze, Dubjile Ge Yupri. Lodu to Yangwe Sole Ki, Tongso Chiton Chize, Agor Tungjur, Shidon Yaja Dunjuta, Chiso Shidon Sympathy to Tumble Gaja Chusa, Dun Parsing, Dao Tangbun Yangabe Par. 탄도나 야제 차례고차 구교수 친협시 레리카 듄키 치동파제 야제 줄레 개외나 김주 럭제 치동치제 퇴송물에 야제 주선 파와타 럭제 탄도라 치동치제 퇴송물에 야제 숨주섭게 차초 파리협시 생글린제 중화미마 지듄계급 예 코리오 숨용기 팀쇼 럭종타 티자 락다제 제배쇼면 송도 초도 시변낭퇴 진현중라네 모저능지
4: 녀차라 중화미마 지듄계급기 긴감 코리오기 팀쇼 럭종타 티자 낙다르제 제베 쇼미 촌도 사사르 초싱 촌도토 시진핑키 긴감 시베 공바탄 시진핑키 첨종 공바 낙다라 띵습 제데 중화 미만 지둔 계급기 긴감 크루유기 팀쇼 럽종 치다당 낙다라 튕규기 레든라 초용네 군디 당화리 촌도토 긴감 크루유기 팀쇼 치다당 낙다라 튕제제 야고 제베 겐드지라 레겐 시지 치와시규 테나 제유 디젠카키 삼로탄 차주 랑교종 땡위기 귀디 랑제토 지규로 땡디 용화르 제디 Samling Wijin Ding Sabdu Tongwatang, Timchung Lakdarki, Twitter Girin Dan Kijin Kondu Nemin Chubar Chegu. Lobjong Tan Tita Yamjila Nangchin Chedi, Chua Yongne Jetin Kapde Tongwe Namba Samushik Dugu. Yurim Denbe Gone Pitur Chegu Tayongi, Satui Kingam Jugyong Tan Sambe Limlu, Mala Tugu Tangdu Tongu. Chua Kaki, Gendi Dendu Tongwatang, Timchung Langlin Darwe Langlin Ki Mingchi Dendu Tangde, Lege Pendangu Latine, Timchung Tini. 강종사도로 자와 초과탄 제부 민바라 군대 동구 시 내세제도 생겔렌지 랑종기 시림키 미망년도과 약수의 꼴기 사르크위베 모래 손도 소샤 10제 낭퇴 디기란의 렌제소로 모래냉그리
0: 예자 랑교조 미마시슝 선교슝도 칸기 중화미래직된 정반냠도도 지도된배표기 63섬 시배 제된조 르판진배 청도탱순부탄 제로년도년안을 정용기 지디 시림키 미마년도바 약수기 투미 사르괴베 모제 총도 초업시 미마년도바 투미시 서용을 소용대 모잘 뜸규를 대내 시림 미마년도베 딘송탄 겐디 쿨심 내용시 모제 체발식나 중야치자보타 지디 비교지 실송 라교조 등위 치자보타 지디 팅키 냠제 토아 젠딤 체고베내 림부신 원조르타 림부신 딤주 제십 내부제 체부규 순남드시타 照양서 특수탕부 표중 미마년도바 주라 제루년도 년안료 로골키 정용기 시림 미마년도바 약수기 시지 천년제부지 대지 미마년도바 시이 법착수기 계제토안에 강정사투 등규 오마 주요티 두렵살배 표기 지디 미마년도배 통매 섬균타 정시 세지 체부지 콘조니 정용기 지디 뽕가기 표중 투미리라 지소용기 롭종 체외배 미비티외지 생글린게 니숨린 콘조를 표현한 요정 류제된조 급 줍시배 배가탄 강골니기 젠돌기 셀기 당마 줍게라도 십제낭퇴 댄진 흔줍라네 모조능시
4: 진대제배 최중니닌 표현한경종 류제전조 급주시비의 백가탄 강구르니기 전두루 죽지와탄 남장 디니기 류제와라 셀키 땅마족계라두 백의 남장내 오주쉬나 닌숨링키 백의 전두루 진대제배 최주닌 시그즈 총길의 센주지추 투딩시바라 고추과탄 랑경종기 세규탄 총길의 뒤내용의 류제바 디가르좀내 백가터바리 수진루키 백가탄 예배 러왕루키 백가니차르지 제세중니닌 Pumegi Rawang Luki Begani, Tingdi Beget in Dru Juk Shuti in Batang, Tele Beget in Dru Yonsu, Juk Diwa Tundu, 진짜 개배 체조니 수진 루기 베카라 세르기 담마가탕 진짜 개배 체조지니 개배 로왕 루기 베카라 세르기 담마투 진짜 개배

1: 디니니라야 다디 귤티 상관로 가래 응원 가야돼 자주 귤아 귤지 그래 귤 시드전에 야부 채배 있는 치바보 슈게 저어디 채배 턴디 땡구 요아디데 이내 서규도 뭐 치부 채제 어 귤도 치샤 그래 패지 루디온 카지게 어 귤티 패지 딘데 이내 사가다 가야돼 자주 귤아 귤치고 매로 응원 가야돼 자주 귤아 귤치부나 너무 매로 공부지 너무 매로 공부지 정외터 네 너무 말해. 어머 카다 캐슈비 쿠라이 쿠르치브디라 게야 말해. 어 나도 게제 시루나는 여도 봐라. 귤디 주베 잠자 냠은의 댄지들의 야이네 귤마스 시에브레. 귤마스 시에브 인자 다 나래 체비나 귤차세디 귤마 대다도 중에 출발 지라 출발 체베 지강탄 남바디레 야이네 문지 최국도 수. 디 나래 딘데지는 무지 지구에 대동안서 모두 공부시 제반나나 지그지 아 제반나나 지그지 교자세디 다 대진한도 시에분은 신 녜스나 딜리야 코 초크시 지기 토네 랭구도 슈중알라 디 당부디 있나 로자베 계숭서 교회급라 라만 쿠베 하나 최벌 제벌 시글 시그예 디는 아주 교자세디는 문지 잡아 잠지 아 다운은 아주 남는 뒤 교동만 아주 삼노치다 20지 지도잖아 다 삼노시에게 내도 니부터 충원해 투미 자와 나라 충원해 교자 지어와라 양만의 투미 자와 니 투미 삼보대 교하지 말아봐라 교하지 말해 오나 가르래 투미 다주 흉디 투미 삼보대 퓨게탕 퓨니기 토네 아주 퓨익 토라 법에 다저그 땡주지 레마도지기 뉴어지 말해 뉴어지 말해 워낙 뒷미제베 다저그 슝기 자와 디나와야 규자 세디 레고야기 고바 가리나 제자 샴랑에 디고라야 있는 워저지 치긴다 대진시에베 규자 티다 다르기 규자 디니니 있나 고바 탕 금제소 용수 미직벌에 디니니 냠도 세미 냠버지래 퓨게 토네 집에 잠주지 이신도 오늘 교자디 시에고에 금제 가렸으나 딜레야 다 팅에 캐버드 제시 딘데스 견버래 좀배 퍼제 시와 다 여기 중국 초번에 먹이 타팔라야 퍼제 매배 토네 되네 좀디 딜랑한 루버 레 퍼제 매용의 치도 되네 좀배 퍼제 시와라서 봐 개슝탕 다와 댄지 공중배입바 세워야지. 오늘 개슝일배 개슝마리 오늘 개슝마리대 개슝기 댄지 키에도 파과 딘남다 자와라 댄지디나 공전부 시다 인스 디 세세체 체도 시안 가르송래 개슝당 키에메배 연대지질 되네 개슝기 댄지 카 통수다 되네 캐바메바 되네 연대표숨소부 여봐 딘대지 세세체 체도 있네 교자도 시어버렸어. 시행금제 가서 숨으래. 로변 남지 끄진 지체지 묵을 지칠소이 숨으래. 로자와 타 다가는 신기 삐뚤다 넘기 어? 끄디치 마집 체제 콩남발라야 묘바 깨기 그바디 주배체도 교자세디 시어버리 숨으래. 자장 튜미제베 다두기 댄주기 짜나라 교자 레버디니 대진 시에베 고바디 말해 좀배 퍼제 시와 개슝탕 다와 댄주 쿵좀바 세질 인바 개슝탕 키에메베 윤대주치리 인바 로베난기 끄진 지천기 쿵남바를 묵이 끼치리 인바 속에 고바 대다그 토안에 투미 자와난라 중에 교자기 고바디 세세난벌 디나 교자고라야 리기 이와만의 시에베 이와 나대대네 니바디라야 문지 최고도 섬기 나도 루규 토하기 투지직다 조아제 양 교자고로 모두지 시에나 드그래 Türüp geba, gebu çizon dizen gibi ya. Gebu çizon dizen ge, loda var namla kapıbce, o, sözü, zubarı. Karıka cebiri besine, gürce şundi, düğü deni yina, temce kimalı ya, çöbür çöbürü sonları. Gürce şundi, dövde deni yina, sangedan çıncu sınmalı ya, çöbür çöbürü sonları. Gürce şundi, mumbe deni yina, diye ulu ya yina, 江边一样了却过人送的。给本罗萨拉那么了他有一个了呀呢就这熊所是无了呀呢让所是去的顶点是电梯的钱呢各把卡里瓦的是呢各把就这熊的电梯送呢电梯扛个空都多明给现在的现在各把的月长各的破破 Gopa di manyan bai kong la, manyan bai nega la ya yina, gopa di dhubi chido re. Nyan bai ji la, teta bai gopa yu si, nye, xie zu ting ma de. Yine, rang rang kui bai la la, chui bar che ba di, tog ba, jie yo ma re. Kong la nge, turab ge ba se jik da, chi sung de zi se jik, tenye ni, gya ji se ma bai, nyan lam du, pui bari. 샤마야 드럽 개바시바디 당 치송 디젠시베 테니에티 당 도아제 녜 게제 치징이지 드럽 주신달 드럽 개바스에디 베구 루규기 땡네 시베 있나 진네 베다 남마산 예그 출루 이네다 야마나 티미기 시자진네 다 루규 토라 피게 드로 교슈기 드급 상슈기 체시 인시 시에나 배지 머디과 제야 말이야.
0: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남초의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티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침모와 치린 도지 라니 Pöyin da zhui ri bie guo la qi di nan xi yue bie xin na yu xiu.
1: Tulip ge bian nan la tan da lang ye zi qin sen neng xin ge san mie gong ba di xin ba zhuwa la. Xin ba ba ce tan da lu gyu ta la chung ye se mi dun so chung ne hene gong ba lop su di ta gu chu ba zhi. Te ma ce 三面德国领事给俺做一股抗拒罢了他听声写的一股抗的三面德国领主被没切七卷呢开把电厂呢给个嘎汤大哥那些电锯忙不起培育了一股加上老早我热古西巴的各地的穷哎老早我古地的加上土特别把塞的土个上学给拆起来呀来点了 nga kong shue di gyurja shiba di la ya kiesi nga zu rikki iwa ra din de samlo tang na tang ya du se ge tunda di cho sum to ne ngoto shue a la ta sham la ya nga gyurja gopsu kwe be cikang ti go la ya ngoto durdi ju chigi cikang di to la ya yi na driba mijik be nang la ya yi na sung tang tang yang na 解读密集部的都是加上这边面这边南来呀，伊呢，毕竟密集部往起解读密集部的忙不多。但下面的过了呀，俺都这些许多的呢，俺都地南呢被康龙系逐渐我对他这些钱不赢呢，看他继续工资的用个人。这对人就听说那个古上光建那呢，快被他马文出了恰菜路设定的，别人都下界，俺都。 这些的书本呢，第一呢，从外文学时代读了，这些的这些本呢，往左边听到的。马王时代，俺在文字前面的，他的爷爷呢，吃完了文字吃不多。马王时代呢，当俺从偏个的这书本呢，写的是另外时代的书本，西沙的书本呢，宋时代的听到的，第二样文字吃不多是个。马王文学时代呢，通过他读不赢呢。 中文送上的呢，江北洋你了呀呢，我就吃五多少个。现在看的是呢，他到了南瓜山也给去了呀，带着军委员办票的是呢，长安亲戚。俺说江北洋社交了，江北洋西边哈的呢，西边给哈的人是开朗着。 최발치기 요하루 와라 추룩

0: tam yang mana tak bu de bu gu we la ji le ya yin na mu zu chi gu re che zang jian bai yang di na wo su wo che bu di na ngan zu du ju jian bai yang di na xi de la de si ngan zu cuo wan nang le ya yong su mu zu chi gu wa la jian bai yang ge wen ju ge min xie be ge le ya jian bai yang le ya yin na ma we ge se ji yo ma we wang ge chu ba 现在扛给吃了呀忙一把马倒把说没把现在打不了就把银子咱们养给钱来冒一点些送不着完了冒一忘出拉送不着完了拉的他的瞧我其实有点把咱们能给钱的这个啊冒一忘出拉恰才送不着恰才是多少了第一呢啊
1: 두준시에나차차이네양만은최바채바스네양만은리자기에나라야나무세야라소바창만로튼지민기남당세디차차디구숨쿠베차채로시바디튼다랑세차차탄쿠두바소강크양낭도나무숨추여베차샤브나세도솜다기제발세베데네구숨시베 고숨들이다. 고숨들 가리시에고 알았으나 류, 나, 이, 숨시에고 차체시바 텐예디 나와 테마타 망부지게 폐지 나도 조우디 듀레야 꾸자피니 밀람도 통해 남바 테대부지라 문지 낭시도 카브레디 테잠게 문지체비는 겹충타외 껴요리 딜레야 도자 가리와 알았으나 류, 나, 이, 숨도고 알았 이기 토안에 가르치고 그래서는 최발 쥐, 파르디, 때문에 윤댄디 통투보시고 나하고 토안에 가르고 그래서는 윤댄디 원수 악도네 죄바치고 류기 토안에 가르고 그래서는 난조 밀람도 원수 통화 교환능신 태모 자와 소 때문에 두교교부터 시작을 두교간조 차체 추벌주바 쿠드버스 강충무 이내 도자디 류마 이숨 소수토네 조국의 유바디 숨두유 유바디 캥과디 개지무시오리 마와 원축라 차체로시 타마타마디나 라난도 로디 라난도 로디나 조치스네레 로두스네레 도두스네레 디체지리 이거 가르통으로 봐서는 치시에게 된다 강식 내급장치 뒤에 좁아치해버리지 시바달러 뒤급래 가서 체그리 알 가서 마워 원추 라차채로 시베 빼디 창제 가서 딜레야 대시에 둘둘지 채나 딘데지 다디 더 뒤에 가서 모두 시베이나 나비 정신 시제 오탕 다가 능신 긴나바 大家能信个一万说没路吧七大王心冒了托班没吧这边的那西的给他讲白羊了呀那古松苦白缺土西北听他的接着我对他的妈忘住了恰菜楼西北北镇的出长街这些堂我对前面
0: 他对我对前面孟西托了，谁到宋大南呢？冒为王族集中江北养了，古松苦北恰菜喽，死了说吧。要么呢，是对宋大这边拿了呀，俺给王族江北养了恰菜喽，写不了说吧。这些被孟西托了，先的也呢，继续攻击同意的。家东啊，就这些修改要么的。可能俺我对学的南都的呢。 电锯装包就为原来写不来其他个男生你把就加过了呀我就切不提你真前面呢你电锯我写不来确据各级其他男生谈不即使工作送了确保就为过我对数字预备三节组推多多三多男

세계나무소 아질 하면 남탈긴주 코너 나완랑세 쳔베딩 링서싱네 팔라니베 샘초로 강시키 파자 야심부터부식 총 아뇨라 마네 주미신베 샘초로 티란디주타 야차는 강양낭 미괴데 메리 강양롱베 수준로가르낭 메리 강티 피집기 중화공유라 미래 망별링기 준다탕 불업서규토 윤진체유배 수준기 망시에티다 메리 강티 로규징내기 장소탕 천치도 교류유배 대단한 센스인난캐라 샘초로 마섬 주미티르시 깨우라 깨구여버더부시 인생은 민족과 강양미라 개발토 벽에 아질 하면 뇌가라 치이깨라 뇌배 르무정대 편숨 소보 믹세와 강양미경 Nyambapyo yinggukbe nyubba chie chiren denxin, nyantin mangna nawa sunxin, datin mangna nyumnaan gikyo xingme. Longo chukye lhasamgi chungpi tuzu nang, mira mangbyo ajil hamyun du korawa tsu. Rengnin dingi gya chiji tang ding chingsabdu tangne, lukar tang chabdun xema tam. Zomri jie shijigdun dube chokdu yuze xidu zun yubba ma se. Kyabi yurem chu sakun minja we wangki gyomu long tang, chungba, xiangba, gyankar jie luk chenpo shiri chaxin. 최근 노르상탕 소기님은 낭서원범 로와상모 재미군된 빼먹원바를 통유 등록 야사공조제 수경길 함유 접종 첨부 계약 렘기 중시

생각 안 보소. 교제 제배 접종 등유 등록 제배대. 외매 수경의 함유 접종 정보 등유 등록이 시간 토. 교럽 사업의 삼로 탕 등배 주제 제유진. 탑등기 고조다 균대기 토래 능 함모 접신. 토래 우수 초친 탕동 개별 시탕 장면 등도. 주요강 외보 탕 태세는 다다로 조유진. 지방업 동행 킹어시 탕 등에 외매 등 탕 함유 로가를 결류 침입 속에 토창대. 렘킹 함유 접종의 능 등위신 고조고신. 아직 함유 아류기 고조다 장자 샤바티 변조 미망기 수균가 아직 함으로 장비 재생 균자 토비부 마세 탑총 사종기 삼괴탄 탑티비 사륜도시 탑신 사종 카디탕 제제 견친 중괴소라 믹세 캐슈기 촉진 양괴 탑뉴벌로 중치부 숨주 소계기 신도 레베 차기탄 남타 동당소라 세모베 가수 체미브나유 카디인 류가르티 함유 교제 차상 원균 심조탄 균진 송종 폐계 사륜 규빈니티 제티 류가 첨부 퇴유진 대칼라디니 미나 소종 집에 나베토니 라면 류가르 균쟁이 미럽 사바 소종 집에타 라모니 겐군 추가 신 집에 잠마세 대럽 교제 남아진게 나베토니 로충 로마탕 슈노 로충 추이 왕고도 탕질 제레게 토니 나 슌게 라면 탑된 바 티베 마와 소종 지교로 퇴닌 첨부 내버식시 생게 남소 샴러 힌게게 녀람토 변종 함어 초배 전에 토 사신 체배 별기 로총 치배 아직 함어 카딘 류가르기 통마 대유 등록 제바 와사르 동기 추구 티에 접합 동교 인배 대개기 토 회배 선신하소.

팔레 나 세브라이 에 하아 룸바 꿈키담탕 칠룩띠 캐시 아주 지망가대자 캐시 폴라 캐시 못 없지 아마 통탁 찢어 갈아용 탄인탑탕 최식 마두나 마음 깨면 니마 색탑체 喂，米秀。

0: 이마 신루사베 동겐디 키르갸타클레타 치민자 친친마키 타다 강두슈 니메부추달라시로나 시시투웨 예진예부자 타자르도달부시소 예기가시 추얼자멘지 지웨주부 셰미지동기 냠도제로세시 유두체 훈자 시수미시 고셰초 나 중중부치 바갈라스 꼭 최저 쇼에 꾼쇼
1: 아주

0: 마주라 딘제 기베 내줘라 신제 탐제 니신기 꼬셰유도 송와래 내제롱나 말레사 중부 샹발라제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훈자 꼬셰차외 유롱라 초구여치제부 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주니보 꼬셰유드조
1: 说先见主不错，其实一看那么有决心呢，大家如果说过些有的着。

0: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行。阿康一年级，提前都那么看少了呀，参与能前收看，提前都教过他谢谢少了呀，如果新多年搞不起不当电影呢，芒果同样是同行了。他今天应对空气魅力不提大给伊能安全数据的谈了呀，南京数据电影呢，绝没过不起的。下班后各部破败，但我能做跑回来就收益呢，亏本新赛了跑赛的我能做的，十九个不过七十七百恰谈，超过每个恰廿不谈，到国内美国牌退不谈，就多就哪里呀退又不起的下次的，今天是吧？唔知啦。
1: 是啦。
0: 那是，但现在我能做跑了呀，送给也不超过呀的呢，还讲给感情不起的，你这应对可能收益能先提点钱啊，不要让个叫面子看起，不就得讲给我们就是那垃圾哪里呀？伊那亏本，花木归内国的些姐姐，格拉那人来收银，那谈到我们这哪里呀？跟着收对不对？伊那个能做跑赛的，就这么垃圾，除不着去开车或者日时呀个工资早的卡里面，我们这哪个工作，我就是那人来收银。
1: 那是，不过得做的里头，谈到别跟伢些个可能伢不切，
0: 那是，
1: 提拔就是个就是他的呢，农民伢个起来他的呢，国内提拔都是的，可能那些那呢，不会那的他。当不皮干娘去给起来了，带你跑去团结吧他。你提不住去给起来了，带你跑回去狗杂团结吧。农民娘给起来了，带你姑娘去吧。现在你市里东东娘说去呗，你不端吧他？俺朝鲜西呢，谁敢给他们卡机？一天前的俺亲戚给你说，天内绿松了，狗狗也不得死。
0: 那是那是。
1: 俺的谈到跑回去，当跑回去狗人家给市里周围女朋友端狗的死。
0: 那是那是，俺们啦。
1: 回去给。단도포아야송주채봐주교계단도내부계내부수업에누베야든지요리스
0: 네스레쌤
1: 자이네양포아디주교디망차비나양포에게지발라뉴스된봐但这是意思。
0: 那是那是那是。当个男子跑完了，吃下边那些芒果学着就罢了。特别俺们这那个男子做跑木棍那会儿，送那也就罢了。是当我们呀，俺们这那个家就生个很个了呀。跑木不塞的，跟着这里呀，四个玉米，我就是那了呐。
1: 那是，跑木棍那是话的哒。그나세위나목부투숨래는파도차장터베투체
0: 릭
1: 시래목부개베투
0: 근
1: 데다소규피겐다차티브롱시라인겐창라다수변소세금처규다닌베리직부주가웨리댄타바근데제인데나단도신트바래무슈웨포웨유도년세다목부개신人心不会不被抹掉啊！到顶这就来使用的。
0: 那是那是，但跑木不是那个，然后那么有客军团的水平呢？跑了呀，马上就说吧，我们这钱就是白不值了。那是那是，前两个男子那些很容易被人来点点点，提了提点个一万芒果几个的是吧？跑木不用的吃下边来点点点一万就要的生病，顶这应对我们这那个男子作业呢？跑木不用那些一万天呢，搞老师那让那收银。
1: 不是。但是有那些人呢他接触不着国内药啊是
0: 那是那是我们
1: 国内药啊
0: 嗯
1: 那不土耳其药啊是都是等着送那样都是药啊才有的
0: 老老老
1: 但他的他不得接触国内药啊那么不给了但是有那送不那些么不给了对他们对你是不然么不给别退税啊但么不对我他们对我是你药啊才有的但我们国内那些人呢他会退他都查账特别退就得长完天才被退的但你不给退国内那些人呢他不就得去尝试去救救你不是把多塞不给些救吧钱他们投入土库救死但你看这时候是那么不你的了土给罗门那送中啊赢的天堂不得的那些的当不要学用的你做那大的看这时那去见他去过加把钱这样救的
0: 那
1: 把多拿自己明白个说呀你特别说出土库塞不等的给些是那这他然面不见样去那的是马本真够的你这救的
0: 那是那是
1: 他们打的如果的话你对你说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清 차다 저주다 전나 두군데
0: 네슬레세
1: 두스쿠 노 응아치만 저와 너로 개발만 저와 두스나서든데 두스퉁거리
0: 레슬레세 엄지라 지체네 샤샤비는 포모군이 시대 이는 치외톤의 샤샤비는 여와치와 숨지르발 기도업계 권에 이야기 당연한 신기 마대외네스체 포모부 대외네스 지르발 레슬레세 엄지라 다들 모두네 엄지라 그러는 주 포모구사대 나위기는 내다도 무슨 가리유메 모두시나로나
1: 네세 단 내다대 지다 수르체나네 넘규동어야 디 너스타야체
0: 너
1: 참참디 레오기 깁튼 염돌레나야체 고고 찹샤교
0: 너너너
1: 창츠라 주규규체 쪽빈이나다 감부수체 시리자완제 다 법각본제 도세우레 근데 나츠디 투메드 군도 다 속체신 능탑된데 다 숙첨부든데 나스다 루샤 투조딕 침빈 안디 시작감 소와 칼라세 차츠 추조직 침빈 안 나츠디 당체와체
0: 네세
1: 주가웨 넘규다 주가웨 직다 창게 창세 직대나 양 나츠디 뇌체와 이제 슝그레
0: 네슬레스 엠즈라
1: 양 대신 단더 쫄람 수리는 트랙박양 된장 투수양양 네 당체와체 그세네 나츠디다 지부르체제 무부도에 투수리는 독스타든데고 드네 타시 이제 지그리 단데 타슈 세 죽체체 송세베다 둔수 튼드네 나와 오바치 오드타 니 육체 닝베데 닝장디 교르주레
0: 나
1: 네 숨분달 미직다 니제다 추 소니다 세메 도둔수 잘라 당시엔 반데 체우레
0: 네슬레세
1: 단데 공게 예와나 시두스마 세비나 제도군이 예와 단데 양다 카세요레
0: 네슬레세
1: 목보 당부대 포함 목보마도 그래나 내가 너수 단데 나수 단야 디다 잡샤 단야 장스라 추교다 추교야체
0: 네슬레세
1: 아 목부 되었으면 조 단한테 차 교야다 시야들이 공고 수야 나시 나와 오와체 닝육체와 눈다와 미치 단도 차장로다 또 잘한데 당 신반데 저유리 고차 세자
0: 네슬레세
1: 당 원외 예외게 다디 컨테스난 차외 투수이나 다귤레 도송샤리 저규 침라 춘도 목라 티다 랑부체와체
0: 네세
1: 제디나 감신 총와 카크티카와 카세 당 신바
0: 네세
1: 르보 베트뇨베 수르체 니체와체
0: 네스
1: 동반놈라 미티 도 마프차 네 진짜 다 루트 드라 나스던그레
0: 네세
1: 디싱 다 고다 미그르 나와 총마치 신 팀냠 체바스 다 뉴프데민 교수인데 다 메다 니메 트웨체 나락바 나체와체
0: 네세
1: 카세 루크 당 쥐람 특수제 나락바 당체와 다 데제 원다 퉁그레
0: 네슬레 샘즈라
1: 네 차장 타베 투수 나는 미냠 롱데 거투 충데 메바 숙세 체와체
0: 네세 샘즈라
1: 니모 데와체 체모 나와 쥐바 도체라 주도 체나 야 데냠 체와체 르베 샤바 감신 잔남 개발 치리스
0: 레슬레세
1: 카세다 미 시트 칸 기캠 페네 체 퉁마리스 퉁우리
0: 로로 엄지라
1: 엔 슈구디나 다 숨부디 창왈행 체베 투스는 르베 트여탄 체데 탕시 루도 챤라 카세 칸 수야 문주와 디부 개발체 카세 야 구니 세수제 나라 급수야 추양 세바체 조고 부초체 야 칸딘 교수체 추다 창 신소게 락바 드웬 딘주 동빈은 뇌 체원제 용그리스
0: 레슬레스 엄지라 제비 있는 건 주에 딱 포함 먹고 내기 있는 주에 딱 떡터부기 되네 엄지라가 모두 먼저 깔롭시나로나 주고인
1: 네스 나단데 조 지 떡터다 체바 떡터 스도스 니요레
0: 니요레 봐라 레슬레스
1: 지 떡터 되는 다 조 내다 수르레
0: 라
1: 안조 다 콘드 슈바야 차리 단데 레오노 수 당체와체 송세베 급수 다 수본다라 옥사 루브베트 탕체브체
0: 네세
1: 강베 나르돈다 표건도 주 장베인데 용그리
0: 아 네 레셈
1: 아니 팀에 단단데 송세케네 다는 심미치다 지추 세모스니 다 루베 방도 찾아 깨라는데 차
0: 네세
1: 당 루당데와 베첸브체 그 타오쇼잔 카치감나 지주버체 뇽완데 저요리
0: 레슬레세
1: 다 제바 딱답디다 아주 답 루키 조 딱답디들이 자다 치주
0: 나
1: 젠도네 다얀도스얀 딱답지요레
0: 레세
1: 디 제바 딱다에는 저 유디 봄켄체 켄체셴바 양나 차나 뉴런데체
0: 네세
1: 자 격부파야 안데다 타 송세 체잔 체브리 치주가세 체 스세 체와
0: business.
1: Bawache la sang kien bache. An jendo market jie ding a pekian cha sen de sibu un de cha di re. An lungxie che we gup su na an jie di bete gambu da zubu un de cha yu de.
0: Tam zila we kong liyang an an zui dek te buto ne yin za kwe nalu na dang da di ge ma ji su na we gup liya yin da di chue liya yin gaji sen ge lingi ge tu gyun do an an zui da su su lu liya di ji ki an an zui ne da di de tuan bu yin da te agar chile ge men gan di de liya pe je dak zhen nang ga te ya da dang ni si men jun nang ga te ya di ge jing bu di xia si ting gui shu gu yin zhi ba la mzi la. Let's listen. Dang an an zui po mu gui ne di ngui ne cha xia bi na pilu suwa ji gui dang an an zui su gyun ki dak dap di pu je yin da ting gu tu su ce di lak zai di pe ge jing bu yin du san ba yin ting du ki an an zui su ri lak zai li ya din je yang xiong di ki dak zai nan je da ki rang ge ni si di te wei gyan dang an an zui ding ki bu jing yuan ya li ya yin pen do yu li sing bi zhi ba la mzi la. Di zhi yin du mzi la ga mu tu niang an an zui po mu gui ne ki xiong di dak zai ki dis cha wu me te ne ni ga lo xin na ru na shu gu yin.
1: Let's see. Da mu bu cha je tang cha ma shu wei gup su yin na. And cha ge jun su dak zai di je dang jun de de di ri cha di.
0: Let's see mzi la.
1: Da mu bu de wei gup su cha shu wei gup su yin na. Cha ri ma bu di mar chi. Su bui sung cha di mar chi. And cham zang tang de yin ge cha dak zai shu ri.
0: Lo.
1: De le to zhu ya. Ne ya mu bu ma de wei gup su yin xiang wei ge zang de zuk bei dak zai nang ge di dak zai di gun de yin che. Cha dan zhe ke mixi ngui ma ri.
0: Lo lo mzi la.
1: Da cha shu wei gup su na zuk bu di da mung na su ru na bu zhe cha. Da dak zai che bei gyurin na le. Ngu ge dan de xiang wei ge kap cha si na da cha yu mei dak zai shu ri.
0: Lo lo lo.
1: Di na cha du su tuan xia si dak xie du su ngui yung gri. Di na yang po bei chan si yang dak zai shu di na le di po a ya ma yu mei zhe tung gri.
0: An le zi mzi la.
1: Tāna tā mūkbō, pā mūkbō sūrī na tō, tā nā tā tī tākcē chō na sē shū rāng tā tānda pōshī tākcē tī rī.
0: Lēsē, lēsē.
1: Pōshī tākcē tī, tā tī kē mā kō chē chōng tā nē kō yu mē chē. Mā tī kō mūkbō chā tī rī, mā tīng tā wā sē, kā tsē sē yu mē tā tōng tō sē shū hā kō yu rī.
0: Nōs.
1: Pōshī tākcē chē bē gyū rīm na mā yu bē tā tōng tō tōng rī.
0: Lō, lō, lō.
1: Gwenye gup su lan yang duk si pung sui tak che si na huo jian zuo yang zhe. Den zhe che che yang mugun zhe qianbu yun na yang kare jian da zhe gu ya nian ge yu me da da yang nian ge jian yu me dung cha zang lu yang tak che xia yu ri.
0: Le se em zi la.
1: Den zhe che dandu dandu puwa mu bu cha ya ki jian yang dandu xi jun xio ri.
0: Lo lo lo.
1: Pu sing gen na zi ji dandu yong me lo xun gan ju sa chi. Di yak xiu xin na du du puwa mu bu ne yu bi xiu di tak che che tum na yak xiu ri.
0: Xiu zan xiu zan.
1: Jian ma di gen che yang ma sun gyo ndi na yin ji mi ji di men chu che wu ri. Di men chu che wu yin na an je ma ni lo me kyo ya wu ri.
0: Lese lese. Da ngana su suri ma jang yin ji wun na cha sham tu gyun pa zu da ling me che wu kab li kya yin na di de sik duwa mji la. Da po shi shi da me kyo la po shi kyo wu yin na po na zi me bde le na zi su gu ri se an da ngana su ji zi yu an li ya mong zu yu ke shi ngay di de shi duwa. Di de yin du di de mji la pe to de yin na mji la li ya gandhi shu ya ji ngana su po shi kyo wu yin na po li ya wun na di de nu go zi be la mji la.
1: Di de yung gu ma ri ji dang gyun che yu ma ri. Dandu po shi ma gyub kuwaya, da gandu gyua mingyu takshi tobu da nyingi nazi da yang chanpa gyub da mingyu yu na ganzu jirtan duksu tangpu na duksu lukri.
0: Nesi lesi.
1: Po shi gyuntay surin jay gyub na jirtan ma suyab dan jay da nyung nyung ri.
0: Nesi lesi. Jirtan
1: gyun che yu ma ri. Gyuntay na da huwa na ya yub che, da me dik tangpa na yang char chin, shu ya ne lo yangsa yangsa gyub nye che.
0: Lesi amchila.
1: Yang nima ne puwa mubu nazi yub da dine, da tangda cha shuab. Tanda yomu lo shin tun zuya neta uwenbi na anji tando si poshi tu siyo re ganzu.
0: Le lesi lesi. Tanda amchi laga tishu suna suwa nga nan zuyo nebu ji mingli ya jige tonne shubi na yomu lo shuyan ganjun shuwa riba la. Ta pusin riba la. Ta di tingsa nga nan zuyo nyungye di mangu yubesu shiriduwa la. Ta di zo di kandis jie nyungu yuna la.
1: Di zo kashi rangshin ge duksu yomu bache.
0: Le lesi.
1: Yang kashi duksu pasu ya di nga ya di guya yuri ya.
0: Lūsī
1: nyam dō kā chēb dā ndē chē nā yāng gu yu rī. Nē dī nā sī tī tāk chē chēb nā dā tuyān bī yī nā. Tā tō nē dā dā dā dā pā mūk bū dā dā ndē yu yī nā. Mēn chū nē yī jī mī chī chē gu yā shī rī. Yāng bū lō chūn chū dā gyāng gu ndē yī nā. Nē dā dā nē dā dā yāng tōng tō tōg tōg chē. Yī jī mī chī lāng sā ndē yāng mā chēb chē. Nē dā dā tōng tō tōg tōg chē nā tōg rī. Yī jī mī chī lāng sā supoya nöp da den de tik su yungri
0: a ma chbe son de ba ma
1: chbe den de yungri
0: lo lo lo mzi la ji dan dang nan zu tu gyun de ne chilo ge dang nan zu xia la de che ga te be ge li ya yin nan zu ng ji par sum du ji be 鞋子他是都卷说过日吧了，唔知啦。听这鞋的开心不起来，这日吧了。开心没几日呀，当然咱就当可能需要个普通个联系，几个同学学费呢，有门落选感觉有不一呢。但其他个地方可能是你们都毕业季鞋子打听这卷不一呢，到底啷么上贵客主要应该要这日吧，唔知啦。嗯，类似，其实俺毕业季鞋买这种呢是需要银，老了唔知啦。当然咱就听个就是的木头破木破落不一呢，但唔知啦里个第一个需要这种个呢就。
1: 父母对待他当然是给马队娃你学着吧了，队娃里个那就出事些，肯定是特别远了。是，父母的马队娃个孙呢，那那大的连我决定打的那娃车，俺婆媳的，但彭叔大姐，这边个人拿了破木布，没有把电给，但都是通不着吧。
0: 来，
1: 原先呢，那那边给你们都得了，更多买不起。嗯嗯，俺他那土个就变得六个买吧。 我这穷过来，那是那是，俺们知道，但今年过年也应该学会读书写读，所以那么不，马队娃了，我真过来。那是那是，嗯，我不对外那是那，但他都空格那大的月不干了，你可不是说缺心，能得不到当我去。嗯嗯，婆媳的，彭叔大姐那里，婆娃母辈满月不点给穷娃买些。嗯嗯，俺那边给你们都得钱吧，送些给那大月吧，差个军税给大姐那给差个，但他送差给的当在的买钱我去。俺可不知道，但是左边大姐那给的那左边那差都是的，想为可不知道大姐的大些问吧。我这穷过来。那是那是，俺们知道，但今年过年也应该俺们知道，俺们这婆母对待他，马队娃你娃给出书写读的，说那么是吧？母亲呢，俺们知道俺们做，因为婆母对待他，让俺们做老内些的，当然是给亲人给差距不，但这同样的话了。嗯，听这一大派做培训，那样人家月月说许 tibe gyurin na ge danda lowe ki neda yobche lok par ta dum tak che na ge lowa ne gyu yob ba ho da du si yowa che ne dan chin ne gen ki ta gyu be na ta ki do ti ma la ta ki che de mang shu gyu ge de ne su je ne ta dan de di zo chin be ge gan yin hua dan de ne be na go ge dong ki do da chu de do di cha cha mung na su che
0: ne se
1: mi tin tam pang do 자자세호 제비나 단도조 미쁘다 포에 남기다 단도 이제 자디 부부차 어 다디 두스드브리 근데 진배 나스스나 이게 타규고 언제리
0: 네슬레스 엠즈라 다 지상한한주 차규제로 보험군이 신입에 막혀버지 동안 엠즈라 지발라 다 코 차규야데레 규단 규로 엠즈라가 소문은 신제 코디 돌 대제엔 네시디 저금 동안 로에니지 내리 친내이 내리 다가는 신경하는 주 보험고 이번 전대가 명간에야 폐비기는 딱제신한제 엠즈라가 기라리 이야기는 자네세브시 군그리 승비 레슬레스 엠즈라 땅은 등기 권에 있는 엠즈라가 난주 보험고 네시스데 근데 이메 다 다가는 신기 모우테네 이내리 이외테네 이내리 모주세브시라 난소 재능한 주 보험고 네시디 포차베 지리에 다코베게 지면주 저거 봐음지라 지사 음지라가 가난조 포모구 니시 주터게 토하네기는 갈로시나라는 쇼이
1: 무슨 다디 지기 수수 제비나 아무부디 다단도 사베 투수 차와 개베 투시 급수라는 부모 토모 주주신 특티게 돕 좀 시세 이겐 차와 세웨 탑수 배고 바지 엔카디 무부디 착세 신도 계시 양 타교바 임비나 난데 귀신나 송바 메슈 착돔 다오 특티게 돕 시와 체데스 엔조 단데 착게 귤럼 가야 디체 디 타가베 귤럼 다디 단도 무부기 마 수야기 미에
0: 안도
1: 두스 피주에다 디네 네 룽라 다 게네다 네 룽게 다 룽상가야 다 네 룽도도야 네 라니네 총비나 안티 빙파증 수리
0: 라라라
1: 두두도야 간제 면제 쇼비안 두두스터리 네냠 포신들레 조디리 다난데 포아 무부 중요하게 견지 조직리 디유네 녜바도 다 포신 수도 김 냠부딩구 지게 조답디는 다 세다 죄람 예스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我们的人是一样。对。那我们的人是一样。
0: 那些就那天那吕布出去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
1: tanda tangjian ning kaza che
2: ne
1: tangjian ning a mu bu yu ge ru de chu bu ru chung xi se da chu do ri ga chung xi chu bu ru xie che ne da xie da de nyu jin jian yin na chang jo da mang jo zu zu da xi ju zha ka za da du xia zang po ge me ri
2: na
1: du xia zang lu da ne da la de ne kang zang yin bu dian ba ma se ni bi xin chue de yin ce chung wa da tan de fu xin ke ne zui bi yin bu yang nan zu pu mian di qi mi xin se yu ri
2: qi mi xin se si ba
1: ri ri de qi mi xin se ki ka sa xi yu ri qi dang dun bu che
2: qi xun
1: zu xun yin xin jun du si du si yu ri
2: la la yang
1: ke si qi lu ge yin bu dian bi yin na ne a mo xin ni da ke la mi su
2: 那旅治机是大东西车站坡啊那个家啊大的那坡啊马苏啊的这面的那是的是都是都是陆军大都是配置等个有的大坦的工况的原因那么子两个人就是塞车捐了当年新给每个团的高老男出所但是这样的人就塞去面接是就是把一年间个居住天呢跟着有没有那么子两个母体我就是那人那属于那这一年那居然那旅车把最车把的等个去那八度坦的木布马月不接车需要被个孙那呢
1: 다송세게네다용그로와지지지디급수는
2: 아, 돈데스 제네레 폴 핑고르 밤질라.
1: 메리 다스 소 송세게 네다야 돈조 야고 핑게요레.
2: 레슬레스 암질라. 아니 파 목베 네시디 마파야리아 예나다. 어 땡큐 콘르세 제 방란테나로 암질라 가다. 네시디 컨데스 제 포위메 단당네 신게 토나 가르치 위메 셉시라 소나소. 안티밍 응원고 테네 암질라게. 다 커섭 도뛰나야 제 유나라.
1: 단도 응원고 제 단도 직들이샤. 미 망체 다 단도 포시디 겸네시 문동아.
2: 어디샬람.
1: 신나스제.
2: 어둘.
1: 안티세 다 카레 네다던 제 제미 내래 단도 로십 주 신비나 인지 민지 다 보시지 딱제 제 톱내 여비오리
2: 아 글쎄 능한 집 리뷰 딱제 제베 거리야 기란 게 호시디 로십 주 레비나 기란 포모뇨 미네네 딱제 나고리 수고 봐
1: 레스 레스 대문 거 제야 여비오리
2: 아 데티 포시디 능한 주다 포니시 유메기 딱제 약수들이 쓴 드그리 봐 암지라 레스 레스 다들이 암지라 가레스 차례 두제 사부디 데리 데레 간주 레젠게 진짜 당리 남바 구베 네 닝 타고네 터제는 수고 암지라 그진치 글쎄 남랭게 따디타니 디기기 자와인베 난츠 넘규 초에 난토 디타니 쿰시 상바경와타 류심기네 단리야 토나시야 다는시 네다 중부이는 뒤도도 면주타 딱제 제규디는 신드네 개체워지리 디타니 릉니타 김자 지소제기 디기탄 저와 텀습 유베 창매 디타니야 통지 난제 네미치링기 초알 류투베
3: 中国古今有感呢，通过破解代码，是罗纳。既然真的得理心呢，我就拿出。西班牙人，连我姐估计，除了我姐姐。 한다 장문식 아메 올탄 나마지 제시베 낭첸 카니 치디체유 응리야 초부충전스 아메 올시베 낭첸디 센시나쇼
4: 日本人
3: 초부춘전
5: 这位朝不穷穷村云溪地大人一起落了亚年节 年前那朝不穷穷卡些这么子年对吧昂卡些老小给十种子这囊老种前年对吧汤羊卡些西陆队日子啦国营年对个月吧日他把都天给推素前在配给七位王给朝不穷穷忙不西给陆队有切啦这么子个新度年搞不起个月呗他那能米给家卡住些讲能米都东位能去忙不西通个月吧日
6: 朝不穷穷开上村学堂陆队有切了德军忙场呢唐托俺去苏北南给王部康行了南军苏个月儿呗第一呢俺去七级顶了大卫高空地明日吧天马车雨林老多卡巴索给陆队日子了高空内地呢空了许巴心明了南军苏巴马塞地面车里开巴村西部南瓦区 南宫俺去培训东位陆队有切地区年时托了归于文部价格通内训了蓝光时亚月白铁面苏布南尼库教归地女巴吞白能不归之价格通内训了退黑苏地上团起教国金苏格日及宋都顶着引队开上村推军老小给各数
5: 落地有切困难怎么子呢没得吧车里趟团队推出规制也不起够开钱不日的朝不穷穷错前那提灵爷参加开上错日话是需要有开上村爷子推出坑入行北街内帕马能力切入前那用阿杜给抗议时那提灵爷开上错能滚八六趟阿玛拉基 能力能为各物用为内顿时参与给特朗军的特区切别特区席念句切语切章开上村提灵爷念句切别特区的帕玛尼拉为着切把昂养那罗那中间被朝不穷穷于此特区的北街内贴个容易给八六趟阿玛拉拉若不切把银那空难你通言不写着用个人生计 다체나 샴라 녜 키랑초 텁시디 냠주 슈기인 테인나 추제 체마탕 타마 주라 냠도 추나 룽네 슈웨지 시에자탕 싱제기 차유주나 약부탕 짱마척기 유바 시리도 키랑초 싱그 유베 만추 넘구이 견구이소 추치기 추제 체면나 총신제 갸게 통네 슈나 호싱지 유베 긴기 종우 짱시 체베 누바 유바탕 대신 타마기 주라 낭도 두부 갸게 통네 주바이나 연제 유베 긴기 종우 탕 치니 짱시 체베 누바 유바리 딘제 인두 외부 디니 냠도 세나 누바 디웨 슈크치와 친네 종우 강시 이야 하라 마다바 메바리 테르니에 키랑초 양 친구 슈아시라 타마 응외네 주바이나 펜발레 누바 체웨 외부시 인베 체리 케바츠 둠지 체바시나 콜라 용라 찬용 체나 로다 타마 팅켄기 미장 동주 굴학잠 유바탕 미남기 육베 타마기 주라 찬용 체나 강 통초시 학잠 싱기 유바리 마세 타마기 주라 낭도 도규 망다시 유베 케시 컹중기 육바이나 코유라 박조 첸보 수기 유베 케시 초부충충 키랑초 잠도 타마 팅켄 유지 Kengtuki Chidu Madeba Tang, Kirangso Yine Tamala Lakpa Chengkyu Mebe Chengkyu Shugyin.

자산대비 생긴 처벌인지 공감사 단달인게네 생고 속배 리젠데니 대급 변종 롱팅이 틀리 공 표계 롱팅키 사고 리지서 빠상키 쇼배 최저 구탕 감응에 토르 대동 쇼야키 짐주 태지 시비 대동 리젠데시 아니 팅디 리젠 조정 쇼킨 변조인 괴배드네 야지 생긴 처벌 행계 뒤다도 류디 심기 용의 민두 님원의 쇼인

0: 쉬고
1: 단단히 차례를 피해 뒤집이베 중랑포 랑고 하장마부 여시 체자 칼로와 힘겐에 장어마 규발 랑고 铁산단나로나 계시 랑고 창치부 여비나 능규지부 구로나
0: 여러분의 보안에 랑고 단나미나 나절 동기기 기회 김만 표시입니다
1: 딘자기간에 랑고 단나미나 만츠 타마 풍치소 개외 로디 파비 용인시
2: 老师，你好！谈到林建的新型病例，今天平常农村人这里讲，培养农村去种植田地设备，推动林村的事。到吉兰了呀，种植田地同内原本呢，什么田里林村去种植同内三株设备，各做个一百。林村去田地安产，来国界国际出口商贸人出主场，来国界国际出口经营端端股，他同。
3: 교인기태동장유회시자시규제인항아주리진나라슈가피교가슈기인
2: 샴라 티링기 짐주통내 세주시비 낭설리진디 고소기인라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mungu chaya yore kha chigo lopsu kya yungu dosor ta lopsu ni ngonzo puju nga ne lopsu kya yore senpe lopsu kya yore rinne lopsu kya yore rwa ta nga zo timdru timlu lopsu di nda chik timlu todam senpe ye timlu gu di nala tinte na lo le dakwa di karsen da dhin tang che timlu gu tita da di chabda chigi yore ta nga zo chigi lakta kwa wana le dozo zangma yore sewa shivu yore seza dozo ina ngonzo tando rwa Inje tong yundu, rwa, ane chilo mi yonye dozu dey dey dey, dati sachi dey kandze resi yiso nri shik dwa.
1: Rwa.
0: Kabri rwa, khashe nri ge ngale gechi tenyo yu. Dey nalo go kumbha kyebche chose, tumshu gara resi du, langa dine ma resi du, dey bay moja dugu dwa. Nganzo pa kumbha kyebche chose, tumshu liya, moja jaya mar dasi yin nri shik dwa. Shaya nganzo pika laga chingi yinbe gechi re, ane, dati nganzo sachi tobyo, kumbha kyebse chumshu re siya surchi. Da chobda dhani inja shikyu re shamindo tuyungwa tola mingda tuyum matsungbe dhinze todam yuza. Ani nganzo jik mi dhadu jik yamse dhwaya da mi tsu chela kyebya dhinze ki namba shayin gu chazan di yindu nezu di rik diga todam machayabhi na dos de na gyons ra ayu kale kale dhugi sam yorde nezu jil haasu na thabe jili ya. Ani neba chik dhugu chab na mirin rāyā yāmārī lā, ngā tūndu chūbīñi, mī tūlā chībīna, mī rī rāyā yāmārī. Ānī thāk chūyatī, thākā sāngzū chītū vāhūrī yāmārī bā.
1: Rūvāgīlā.
0: Chacāng chūgō tu zū kāchī kī, tūksī nyō tēvū tā, zō nyē kā zōn tēvū rū bā. Pēchū chē tēvū. Ānī tūngā mī yab tēvū rū bā. Rūvāgīlā. Tūngā lī nāwā mēpchē yab tē Ani thak chwe di che dewa che mewa dinti cha dewa re. Che dan di indi di toli ya lan ya yi na jik todam chanpa re, anan zu chita chanpa re, da jo nyinti chanpa re, di mingi ngan zu ya jay mang zu chanme ter duen che che dinti tungu duwa da da zu su re na, ruba.
1: Rubagila.
0: Mi du zu su re ngan zu, nyan thangpo mi du zu tira rang su yin ba, ruba.
1: Rubagila.
0: Rang indi che goya ki gyumze kar yin ba, rang chimlu shingi yo re shingi yo ma re.
1: Rwa,
0: chukwa dhiri dhiri dhiri oma chukwa dhiri dhiri dhiri nal shui shayu la kye ki tanda shokchan thangbo ngali ya pechoo ngoba seya che ting dhiri nal seya go yore di dhiri yin dhiri dhiri che timlu da dhiri dhiri dhiri nal ya go che ting go yore dhiri nal dhiri dhiri dhiri dhiri dhiri dhiri yo ma re Rwa, kursum ki bakba dhiri yore che tang dhiri dhiri dhiri gerga susu rangi nangmi pa zhu royal pechoo da ngana zu susu rang pa zu pechu chiamindo tili ya zhu yi da chongyi dala gyubu su dinti chebi na di na timlu da gyebe le zui tuya gi na timchu ki huryu nalu li nyinga zhan chenpe dinti ki chasha dinti dinti chachu dinti chayo ra chetan di yindu changwa yindi toli ya tongpa daga jik di matibis da tongpa daga di karisi na timda matuim jik dinti ki jik bar dala dhokwa bar gyabde ure rwa bar gyabze ya tertun chetubu ina Ani, anzo, mito zu, kanere, anzo, ana chikyu cha cha tili ya, gara lopchon zinri chogure, ana, mito zu ya, chi, dachwa chanpe, zinri shu zhe rwa, ara, chikzu kima go khare rwa, rang su yinba saa chi, kizhi sewa chi gu gudwa, ani rang, diya, dindze ki, timi lumi chi go ya, da nangmi sui mi chi go ya, ki, gyumze khare yinba saa chi, ana, khare tol ya, dakta digi yo mara saa chi, da, anzo di, yugin sev tseche, ane todam cheve na, todam chemo tuya chee yo mare. Changbo shuwe na, chazan di indi di toli ya, changma yin na, chik di nal tona da, gyab gyo, naya gribo chambu yus. Ani, tering di nal ya, lop zin, zowe nalol ya, da nija ka lop din rege, da yang kaba yungu dunga, kaba yungu che mo cha, songzhe langgo yin, ane songzhe langgo zungu yin, yamani nyugu yin, ane temdo gyura yorbe, 즉 배제 체벌에 소소 세워 매워라 봐.
1: 그러발.
0: 에 진짜 즉 녀벌아 디 링당 근데 이미야 배제 링당 이미 이제 세워 매워 이제 멍구도 찾아 뒤인데 나니 드리디나 쉬고야래야. 당 아주 단다. 뭐저 송제랑 거 릭디게 있나. 계급 좀 보내잖아. 에 팀도 교체하고 여래. 다 총계 체도 가셔리야. 당 제가는 이신 정신이 베이징 상하이에서 이런 거 좋아. 총계 체 이제 속 이제 나로리야. 아니 뭐저 체도 팀도 로주고 여말아. 에 디민도는 주다. 총계 지금 니버스 이런 거 지금 무슨 년도 주날다. 팀도 또 교체하고 여래. 교체하고 여래 때 원자 주고 디질이야. 즉 팀로 더듬나 팀도 교체하고 여래 때 원자 들이야. 자기 여래스 자기 가려 여래스는 찍네. 주거디 계란 주거디 로제나 팀도 교체하고 로제나로 이봐 니네이는 십시 십제 장모 체이봐 숨네이는 계란디나 여제 파티부터 장모 쇠이봐 니메기이나 즉 덴즈 니제기 즉 바스 뒤주이 마이여봐 레즈 템베이는 딜레야 탁수이 체스인봐 벤저기 뇨틀 하 매버봐 니제기 내다 닥다 이봐 멍시 토리이나 아니 가려 알았으나 주거디는 박조 박조디 짐바디는 숨마 마게스 치고고레스 다 박조 숨버스인데 네디나 아주 냉구이나 자가타는 홍베어처스 제디 그래 디 홍베어처스 카르시거스는 델리아 십제 치도 세심마우인 바 박조 치도는 디는 세심 디레 다 체디는 만료비인 바 아니 야 주거 폐주 체모주는 야 망조 조선 다이버와 이제 남자 맵스 전에 딱다 매대베 모유니 줄 때 이제 델리아 십제 치스네 셜리스브스 그래 셜리스브 자인도 델리아 홍베어처스 제제 셜리스브 세베 전다 델리아 홍베어처스 제로와 전다 세브 시그리 디릭디가 있는 중계 나로리 주초고 말해라 지단 전에 지금 저 지 능구 지무주기 숨넘게 남대간에 디천다 가요리 주고 디체디 섭섭치 주고 디체디는 디간리아 만주로치 사든데 천다 요리
1: 레세다
0: 있는 천다 세브인블 디리아 모저 요 디간의 토나고 된데베 디제기 천다 요리 리무티
1: 세다
0: 천다 저 있는 안조 급지 톰블 톤다 마고 있는 딱다치 디기 요 말자 어 디제 있는 박조 숨인바 디메기 자로 졸린이베 로찍니나로 레데메 디네 달 자로트바 로니레미도 자로트바 로찍림도 세아소딘데 이나 아니 디템도 교초 마레스 템도 교토고 마레 자당 안조 거브리뉴드 콘케브슈브도 주고 인도 홉스 대샤 레가시라 구임도 다이네 자로트로 요르스 니에미네 안 템도 교토고 와스니 소데 로바 아니 그디 카가카가 단정 좀 템부체니 지그리 베스 인소든데 다 계지티니도 와 다미스나 계지티브레 다 중요 내주레들에 담 네 뭐죠 뭐요 내주 가지 팀다 뭐든베 뭐요 내주 차대어 봐
1: 자단
0: 디인디 디토리아 가르스는 자브로 말아줘 타니 쉐디나 자브로 리더비베
1: 지
0: 로직 다니나 아니 지금 요즘 차요 말을 라니네 디는 템도 고르기 도요 말에 디인 창매 있는 캠나로 나게 디케란 여면 템도 교도 말에 계란가 좀은 비기 땅자 바큰 주무주 요 샤바큰 주무주 바 십시 십제 논다 저것도 알려도 자로 주로 유자 도아치 냠수리 섭주 개발이 잘라 된자 여자든 주 제약서도 제가 좀 말해 봐. 다 소음에서도 자로 주로도 쓰기를 딱 그제 우리 주거고 그제야 단토도 그제 다 심지도 못 내 그제 대토도 배주 그제 제도도 제시고 알아 봐. 세상 뒤인도 뒤돌아야 뒤 된자 인가대 전부 열 세상 뒤인도 먼저 직내 있는 남 중앙과 나도 도움을 구제제 코리오 코리오리아 접수고 열 세상 뒤인도 뒤돌아 템도 줘야 되는. 도스체 니버체 수무데인 가르스나 템도 디추고 디릭디게 당분유도 계급 체진 가자다 튐베 도고 체열에 드네인 템도 강가차니 자 토브다야르와 좀토 토브다야르와 콜 제베케베 자 상고체로 다야스 이름 땅 아주 디날 옆자 가시 수수 제베케베 줄수 체브르바다 도도세네 다 제수스네 뭐저다 저다 제수 쉬우야면 가직다 지금 하나 저 두고 된다 단위 전세기 칼로 가지고 다 디딜 첩 기기 된다 바제 걸린데 접촉으로 가신 동안 접촉 가져 다 수수 답에도 주고 되든 아래니 봐 말하는 이 아래 가르치자 인사배 딘지 도담 인기를 접촉으로

0: better talk or deca. Anne, the Gablo to a gig in the jar, anything on your touching. You get in the tea, Marantape, Tessie, which is fishing to one,
1: so I
0: get on the two in a subject, I'm at the table, just so I'm at the table in the inner. Tangwe, Jig Sodan and New York to go to the Matimbe, the Chetty Matimbe, Sopta Matimba, the Nig, just so that the chimney, and he can argue, Tim to Jurak Lucena Yuja. Bena Jala drum tube the cabin, Yamachita Shasin Yellow Sop, the Dishaje, and he tempted you to Maris. Hapa Tungazo, Jig, Saja Masan and Yuja, that Yana Sotin and Yuja, Conjuja Mayon, Pine, Mepa to Palio, Pigas, Saja Maura,
1: Javar,
0: Jiggy. Yanglong dewari chetan me paatibu shubo ya shugo shuk chimbor a tsu yun tu pekare pene yangu shubudu me paatibu tu di karasana kore lok shubu diga loo diga shita sangu shubudu di diya tsu li tu me paalama ba chigi toa kiga singi suan di shik nguwa tsu li tu ko chugo tu tu paa gyur ngu pechir cha chan gyur suna tsu li tu ta saju towa li tu ko uu madam cha diya warwa mida ma suna loo ya liya chan gyur di cha diya war chetan di yun tu di tola di nre gani ya temdo chigi Jurma tu be, an yang kecil bu yori lah. Tapi tangan china, mungkin yang betah kasih ke, cik jualan lah, lo kasih nyabre, nyabre ini kau kira cecah zong sini sini. Dinding lagu cahmin di dene, tempat lo tu gua maris.
1: Jadi
0: di ini orang tu kau kira dah, dinding lagu cahmin ini. Ani, kira ini cik cik, tempat lo matu ini orang tu dia kan, nejo mungkin ada ikut doa. Jadi dos cecah, di dalam tempat jur. Tumu tu da di lo zhe da di di zhe ge jiu jian ka li mi di duo le du xie ju ji xie.
1: Le xie ge.
0: Da di ne song zhe lang bo xie de dang an zu rinba ji dang chen de rinba an zu mang che rinba ka ngai su shi ye de ge de. Rin di song zhe lang bo mo ran zu ji dang mang zu pe ju qia di ne song zhe lang bo ka xi li ye de ge de.
1: Le xie.
0: Ji ka ngai wo de ka de shi ne an zu nian ge qian bu ji lang bo xi gu ruan da nian ge qian bu xie de da jia ge tan nian na. 微信物品是你所写入啊，是吧？第一个点，当然做那么有那么二呀、铺二呀，是吧？是吧？再就二呀是你什么？对呢，巴拉呗，这我不二呀是你什么？到底那价格他那那油管车、液管车、气管车，是吧？是吧？那你集装箱、拖拖车是？那你依然一部车是？顶着写的一个嘞。
1: 那是。
0: 就当得罪那个做，第一呢，看我不听那主的，我让做就当，出门我拿了忙车，别就有不听呢，送这两个卡，写着交嘞。
1: 那是。
0: 第一呢，谈不听那个做，这个 입중기 Di kewen ni ibu jono segera mari. Ada jaga tengah siaw yu teng yu sekarang tua. Sandi yu sekarang tua. Di ringjet cerba. Di ni ini ibu jono ke kocai tu kahres ni. Shung cimlu ke tempat kahres ni. Telia tuan ruba. Tuan di ini cipta cajir dah. Cipta cajir. Jangan cint tuan ni lego mari. Di di kocai cecik di di. Tapi di lo lo cai di cugu di ke. Songjie ibu le ibu jono ibu cunju ibu dah.
1: 배주단도에
0: 아니 가서 도담 선배를 봐. 십시 십제 제가 인도 아니디 자로 저림샤 세제 도스제 자로 된 그래.
1: 레세가.
0: 도스제디 입종기 로제다디 지 격제 링제를 봐. 진짜 시주체. 단 니버도 송절랑 니버도 야와 쓸때 양아.
1: 레세.
0: 야와 가서 제가 타냐 날이야. 고란 그 조교라 기가 이거 티어 디 두고 리간데 두가나 지샤오래. 두고 안다 굽다가 아니 안다 뒤에 티유니디 가르스는 저기 라기 쇼장 탐구가데 고고데 안다티디 죽데 가르스티는 디 추고데 릭티어바 릭디나리 야와스티어 다디 야와스네 가난소 칭신사들이 칭
1: 레세
0: 가난소 중다 칭사지 칭이와 디 신선 다디
1: 야와
0: 디 소터바 야와 다들바 제자 야와디 있는 가르스는 추고디 근제질미 고그라스는 디나 먼저 Ringzeti, 미추 말레버와 미추 벨링구 요마레 미추 벨링구 요마 미추 말레와 담미 나타 차구 신이소든데와 차구당 가망하스네 디바 간다 미추는 말레와 미추는 뇽아 디진제들다 디네 격제디는 뒤 스그르바다 뒤 시다 체근인바 격제디 르바 디네 야 게마초 뒤 시다 최근에 최근에 뉴마하는 토시든 시다 제가 임바 죽었디 양화디 직디는 가렸었나 로 로제는 로중을 했어 로중은 제 개들 로 말레비는 질리는 제 죽줄레비는 자로 단도 단주그래 제가 디게 디인도 잠바 아니 죽어 단등에 입주온다 양화사지 손질한 거 디니니 가렸었나 안타디나 안타도 못 버래 안타도 못 안타 못 버래 제가 안다고 뭐 뒤에 입에 쇼가 먼저 칼로웰라 게이트 가렸으니 세림부 당부에 다야 열에 세림부 당부에 제가 뒤에는 먼저 인지 미지 세림부 당부에 다 투그릴라 아니 비림부 있는 대배 다야 열봐 에림부 있는 에 니부다 에 당부 에 숨부스체 상매 다야 열에 에 숨자 다야 열 비 니가게 비 당부 비 니베 니가 다야 열 세 당부에 다야 열 다세 니버디 다야 요래 요말에서는 고란 입중디 개디 고래 꾀주기 럭규디 즉
1: 정신디이나
0: 아니 르바 정신 정구이나 아니 신에 세 니버 다야 요제 개디 꾀주디 정신 정구기디 멤버이나 라즈도 난 스그르바 기 멤버이나 아세 당보면도 다야 요말에스 럭기 충슈디 세 당보면도 다야 매제 니가리아 아니 비 당구비 니버사다디 입존다 야마스 디추고디니 안다모브레 로제 코라니 니가로 로종 직 가르 야마들 로종 제 입존데 로종이 해동아 야마들 진리 축주 제 입존데 진행업 주르샤 독체제디 다 먼저 다는 예 추고디 자로 다 그래서 템도 줄 처음에 다 아니 로제 그제 사는데 제면 로제다 격제 안다 제디게 간에 장총과 추고디 전다디 통용구레스 다 숨바트 송절랑고 숨바디나 증와 송절랑고 증와 르바 디게 디 라케나로레야 중심 호처스 증구레 중심
1: 레세
0: 증아 르바 다 증아 데 가레스네 디 나란주 징제디네 미추 런데와 미추 딱다이바네 미추레 증아 요바
1: 레세
0: 르바 도스 딘제 직 책이 요체 디 격제디네 뉘시다 책을 야게부인바 뉘시다 책을 야게부인바 아나 다뒤시다 제가 야기부인은 아니 도시에도 그대로 돌아서는 뒤중이 배말레바 뒤시다 최근에 뒤다 죽지다 차고 뒤중이를 말레바 뒤중이를 용어로 로바 뒤시다 최근에
1: 망원다
0: 제시 마시오 뒤시다 제가 지다 전딜레 말로네로 레디 망체 더블로 되다 그때 겨겨지 루루고로 봐 제가 어디 지원사대 어디 개주 열었어 다디 로제디 자로로 로제디 로중체 dāng lō zhāi mā lēp tī kōrāṁ tī dūshū chēpē jīlī tī nā tī chūkchū cēshī rī shās āni tī lī yā ngā rāng zū kāluwē lā kī tī kāru kūgū yō rēs nā bī nīwa tī mā shū tī kūgī bī nīwa kūgī bī tāng bōy tāng yā tāng tūgū mā rē ē nīwē tāng tūgū rē ē tāng bōy tāng tūgū rē ē sūpē tāng tūgū mā rē chā tā wā tī jīwē sōng chē lāng gō tī nā bī nīwa tī 얘는 코로나가 태가 코로나가 라기체 직통에 라기체 다 애니베 얘는 애니베 딜레 라기토 유단 디다요체 에 당부 다요체 다 에 숨부다 비 당부 라기체 나려야 라디 손절한 거 때문에 다요 말레스 에 가르스는 에 숨부다 비 당부 디니니게 디다요 말레스 가르스는 에 숨부다 가지고 넘겨 지주라는 것도 미 어야 주바 비 당부 수도 가지고 뭐저 주기기 국가 출국도 나야래. 제가 디니니 주 태가 주기 칼로베 지글랑과 말 라기 말해. 제가 단지 원자 세리바 뒤에 입중다 야와디 다야요 봐. 세리바부터 디 다야 디니 입제. 신다 뒤에 라기 에 당보다 에니바 비니바 다 태가 비니바 유나 아니 라기 송질랑과 뒤에 다야 두스. 아니 디나 먼저 송질랑과나 rik sumbat chayarwa. Ta rik shiwa di kare sun, songzhilangwa jiwa. Ta jiwa sun, ta chi shui di shiagach gore. Zhongxin sati zhi, ta zhong gyaga tanya na, bigi laki rik na zhongxin ho chas.

0: 세라글라 더 코너글라게 되지 직 속진랑 고르키 다지 근데로 그래 고래 예월이 캐주얼이 되가니 문에게 직시자 가세브시랑 오르면서 문에 동어가 저에 틀려야 계시 대단 저 유배 다지 잘레난지 유배 레셈보보 유배는 문에게 편바침 부터 없어리 그날 더 전하시고 인글라 내세글라 무슨 못이네 글라게 드리기를 되나 저지 유배 난도 카니브티
1: 러세르 서다니나 세세 슈가야 지 칼롬 카지게 야 가레스는 손절랑고 직 되서야 다 앉아 남주 도서 책지 앉아 다야 심두가
0: 저바글라
1: 내가 다냐 펑다 호사치
0: 아 레오
1: 너디 디 펑다 호선 다 앙게 쳐다 봐
0: 저바
1: 딜려 지 지비게 다 봐 봐
0: 저바 저바
1: 펑다 호스 펜 펜다 호스다 펜스니 비게 지 다 봐 봐
0: 저바
1: 지 앙게 침 붙여 딘제 다야 그제 레사 소딘제 다 루트나니 동아 대준이 맞지 네 봐도 세 체시 세고 고르다 디날이야 다니에 입주다 야와 지금 집어스 인가 니가 집어스 칸에나 지 따디날 입주 이마 이나 단단 아주 링제 추고디 링제 디 카르스나 미숨다 체가 토슈인 바는 딜레 마통 요버디 이나 격제디 직뒤 직다 차게 계획 체신이 버디 이바로 와
0: 레세글라
1: 디 추고 직디가 이나 캐디케란 표주 오버티 기르주 이바요
0: 레세레
1: 총리 멤버로 와 주기 멤버들이 이나 딜리아 이 능구인 가르스는 자가다냐 비가서 인데면 누가 레군다 되게 배주차든지 아니 수수 계획 총가든지 잖아 어야 배주차 수수람도 봐 달리 중님에 붙든지 어디 입중 디직디가리야 지단배 안기 친구도 겨우 말했어
0: 아 레레
1: 지진에 죽어도 준주리 계란비 지단자 안기 겨우네 계란 지단교 안기다 계란기 고리 도담 손에 더고 안다 간교된 던덕하지 지단교도 충분히 입에서 차되기 동안 아니 디 죽어도 계란 탕부인의 주거디 춘주인바 장문인바 즉 닝주부 여부디인의 제트다민의 주거디 조과수를 차주그리 가세기 디에게 칼로베 모자단세 디에게디다 자시시 스그르와 조목디 디에레 인제세다 즉 인제 인산대 즉 게르기 폐주치아 인산대 이기든지 지시거든와
0: 라
1: 폐주치 랑가 치고르디 랑 게르기 인스 러고야 여마라 디날 특 ma kiri ngin rang chido ma cha saya su chi xigore, ane kar xigore rwa.
0: Rwa.
1: Ae, dir rang piju chigi yore, changmai tunggore, ina dala mo gyun thakre.
0: Rwa.
1: Wa ta dala gyu, jubu o, tobu oce dala gyu bine, ane di piki dokyo gi laki na lo liya piju ngobo dita ma tuyum cha rwa.
0: Rwa.
1: Che zang yip chung di rik diga, kedi yang chik ka chiga, ta doba tabgui bitin rigi ta, tabgui me baya pu oya rwa.
0: Rwa.
1: Dindegi, dindegi, 즉 둘로니 이제 파츠푸 어제 총장님 소든데 임이나 아니 디간이야 디 코라기 디 두기 토덤 침베르 봐 게다 견제 토덤 침베르 봐 도로 인수 관리지 봐 코나는 베 토덤 침베 이제 디게 있는 즉 공수질이야 직교 도고 나시다 딜이야 믹세기 비기날이야 전다치까지 딜이야 안자이요 딜이야 추시요 딜이야 가르스나 보텔랑 거서체 다다 다다야 같은데 안기 입에 전다 열에 니가 입에 뭐 언니 인스제 유티인 그래 아니 디틀이야 적세 지구래라 안다디야 세탁주 줄에 안다 지구리 결론에 안다 지구래 제가 뒤인데 팀 멤버 이렇게 간안도 수술 앞에 주치야 기주 배정 뭐도 총리 멤버이나 아니 입중 틀이야 지단제 안기 야 친구들이 소야디 소바야가 말레스
0: 김이야
1: 드리티나 세시티 메가니 시기니 디바피 아니지 야와다 지와 지와사디게 다 주고 냠 첨부치 차대로와
0: 저바길라
1: 여지 지제 뒤 시다 체가 야게부지 어디 그 첨부 첨부 여로와
0: 저바르바
1: 아니 디르디 게블로 야지 사도 업디데 치도 좀 게블로 좀 그디게 마 마루바 디데 치디 아니 안다디 급디고레 아니 카셰 안다디 비데 첨부 인지미지 겨고도 제가 디인디 디인 짐주 토덤기 짐로 토덤날에 디세요레스 저는 이나 아주 지다 선배 디란이야 저쪽한 거 지단체는 토덤 치고르라 지단을 세우고요레
0: 제가
1: 디인 도스체 세세 주니스
0: 레세 터지지 레세노 那是那个，但到林建的先生被林建的那平江龙城人这里攻破，给龙城去占据天的西北的东林镇的事。林建的罗曼占据人到给林的到了，吃了南阳的，跟琼大来丁学前的占据天的龙城水塘，可以托他们说占据占据天气，现在滚起高的，新来的给这托的，现在修个预备，这让给天鹅公司来处理啊，平白中再托别，让我修个音。
1: 那是个了，没听你，那都看我这哪路学音了。但是你不的，但我做但，谈了老的龙州说是利用个东啊，是
0: 吧？
1: 对吧？审查不的，但对的呢，讲的的，俺俩就听到了那么些的，听着那讲的，东个审不的是有说些，先那个东啊。
0: 当然了，
1: 是吧？这是，都，这东个听着，能对了是个的，但龙州当这利用的龙州的卡的是呢，俺做这，龙州的那没这人吧？ 有种家伙去吃了的，团圆过了的。
0: 嗯，那是个了。
1: 二十是交易个旺季噻，团不的。
0: 那是了，是了。
1: 你们对的团不的。
0: 那是了。
1: 俺做压个那这，如果中间个你们对个，吃了不就不团不了吧？
0: 是吧？
1: 但他的龙州的呀，没这人吧？中央没这人个牛羊去，你们对的吃了不就不你们对的团圆过要得是。是吧？的团圆的，俺做这，但他的年家呢，人家了开发的这用个多，这当俺做。 重视的，但新北区的老早老早从就定的，但那个，对吧？李工人现在没那么些，定就定这个，但哪里也没这，你会有了，俺农民，这个大多吧，我讲，我爷爷，俺呢，别个没这牛肉亲亲戚，俺呢牛肉都地瓜，他牛肉也没了吧？
0: 是吧？
1: 牛肉，俺呢没这牛肉牛肉牛肉，俺呢，这大把开始等的。 아니 주가 뭐지 직추주간에 뭐지 대 경이에 멍구치 전다 멍구치 태유 뭐지 도스당 땡게 되게 아니 로봇 합자리야 직다 코르가님도 이제 태유니 아니 랑가 강공을이야 축 전부들에게도 이제 태유니 아니 이제 제인도 지다 뭐지 당부 인도 하우스 통제 또 봐 이와 치와 다 접게 접든지 제제 난 여도 뭐 이제 뉴도 다다는 뭐지 김자네 전에 배저 딱 축청부 담으로 와.
0: 잡아기라.
1: 아니 뉴도 빈자가 딱 참에 그 로그로체 인더스터 로런스 뉴도 아니 주고디 가르쳐버선 주고 아 즉 톱 즉 톱을 사제다. 근데 이나 삼제 아니 대조 공세야 다가두디 대조 공세 날이야 주고디 레주 튼제로 와. 레주 튼제 주고디 가르려주 튼제 들이야 대조 공세 긴접디 최고락스제제 모두 수업에 루키 되냐 최진 되냐 그렇다. 다디 모두 년예가 제 하고 말주고 도보사제 다가르디. 디 된자 아니 모두 시내 모두 이 소사 친제 지 다슈리 탄스그로 와. 이제 친제 모두 약자제 때디 아니 모두 월이야 배차를 기어 모두 이걸 바베 수요와 자라 제베 수요와 다 축침부 수업에 수요 그렇다. 다만 좀 모두 제가 년예도 좀 Nyamnyo-myeb-che-che, su-su-bi-ge-mo-ra-bi-ge, yin-do-ho-bi-ge-dik-che, ta-mo-ra-zo-nye-ge-ta, chi-ta-shu-gyeb-sha-ur-wa.
0: Rabal,
1: zang-ma-ra-shu-su-yo-re.
0: Rabal.
1: Ani, ngana-zo-mo-ra-mang-che-nyo-ma-shin-yi-de-mo-ra-na-de-ju-je-nye-li-ya, dredu-chu-go-t-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ta-ba-ga-chi-ge- Mm-hmm. nimgyu shiratan go omare, langani nunare, chata, ane chukuto ba, chukshuk chumbitke tuyo, inja tuyayon barwa, tuyayon tuyo, ane, tengma chik tuyayon, dami, tenja yinru, da, tengma takwa tuyayon tuyo, ane, togosa garwa, ane, takar tuyo, da, tenzo kungsi ne, chik gulang, jinza tuyayon, moru suyabara si, tindu, ne zu chimbur da,
0: rawa,
1: di, jimju lezu, di lezu chimbu na cha diyo re,
0: lezegla,
1: da, mi, shibi lezu mene, da, Mori suyabi na mori di shukchimbu shubu suyabri. Chi gu suyabi da shukchimbu shubu suyabri. Nga nanzu chi jik nyi sum suyabri sin nilaya shukchimbu rwa. Da jik dung nyi dung sin an duyunda gyabdu wa da dar dhat siya da duyunda gyabdu wa jet siya dindri ga na zhugu rwa. Di kwa nga nanzu ginzab di gyungyunga gisimri kwa su li bhesa dina chimbri. Chetan di yin duyu an iga dhudu kunzu yin khar sin nga mori di na zomba mido nga pina su jik yanane tsui kuyung kyo yin, pinay nangdaa mes kuyu si yin xie xie kye ling mung nwa. Ani nga, ta nga tsu, ta mang zo namyu nyamnyu yon ma re, mocha tu nyudu su yon para su tu, ama yon para, baba yon para, aja yon para sik duwa da. Ta, ganga miza ganga le duwa. Yon che, ta mocha nyudu yon che, tsangme, ta chik, haro buru che yon shabige. Yonale, pinay ta gogo di, diga mi kaze yon kya, gogo di taga te buruwa. Chetan di yin du, ani, Chi dāng zhū tāk zhū yāgū māchē wīnā, āni chīngwān lē tūg rē, āni kērā lē jīg mōr zō nye rāng jīg nē mīlī gōgō tāmbir, tā tī nā kia gā tā nye chī chās shīg rē, jīg nē gōgō tāmbir tā nī nē yīnā, tā tī nā lē mōr zhū yāgū mē wā yāgū yū sīyā shi tā, tī nā lē tūg ngū tū gōgō tāng shā wā khuñ zē tī, tā tī yīn tū ngū zhū jīg tā chīngwān chī wīnā rāng chīm sā tūg wīnā, āni rāng chimlūg di nāla chati nālo lé rā jī mī chānggū mē wadā di nirgī nirgī dēgirī lēb jē āni ngā chū jī mōtī nīngbō zōngsē tōtōm chabā lē di nirgī yīgī kē sī khunzo lē dā nian dē kē jē di tāk chū chī rō sū tū dā tōtōm chabā tū chū khunzo mōtī nīngbō zōngsē tōtōm chabā tū chū tōtōm chāyat khārā sī nā khunzo yū di nāla mōtī di tāk chē chē shīb chē chē wē bās di ngā chēngyō di kē mōtī di nāng dā mī ndūs lōg lē nā tēng yī ngū tōng wā di kē nāla bē mōtī di kyo chē mī ndūs khunzo chē chūs chē chūs jīg rī shē nī wā di nā khārā sī nā mōtī zōng yī dē dā kērā tāk chū yāgū mā chē bī nā kērā pī kī mōtī zōng sē dā chōm kia gā chū di kērā yā sūm shī chō rī di mēb sū gu yī sī kērā mēb sū gu yī kērā zī nā pō gu yī sā sū rī chī dā yā tū gu yī sā sū rī chī dī nī kī cē shī sū chī mī ndō shī dā tāk chū yī dī nī kī dā mēb sū chī rī dō wā
0: chē
1: dā dī yī ndū yī ngā zō mōtī nī bū nī dū yī jī mī jī kī mōtī dā shē nī chī gu gu dū lā ngā zō mōtī nī yī chā bē di nyūgī yī sū di mōtī dī mōtī nī bē yī bē shū gu yī jī mī jī kī mōtī dī yā kia chē wā dā dī kē dā gu rī dā gu rī dō sū dō sū mō dō ānī shīb shī shīb chē dī dā gu rī bē tū chū mōtī nyū nī ngā rā zū dā chōng sē gu rī mōtī nyū bē gā lī yā mōtī dzūn dī kē lī chē bē kēn jē mī ndū kēn jē chē mī ndū wā bē nē kēn jē chē gu mā dā tsū nā ngō nyū nyē lī nyam nyū yā mā dā bī kē yī jī chē ngū dī kē chē rū wā ānī bē nē gu rā zū dī ngū nyē chē nī chī chāng gā dā chī chī ngā chū chī chē dī lā mā dī kē ngū gā nī kē gu rā zū rū bō chē chē ānī ngā zū ngū bū lēn chē dī dē yā chē ndā gā rī lē bē dā ngū bū dī khun zū rū bō chē ngyō dī jī dāng chē nī chī chū lī yā dāwa jī lī yā dōng rā jī lāx jī lāx dōng rā jī dī nī jī sūm kē kē gā chē gu dū kē gā tū gu shī gu rī shā ānī kē gā dī kio ngā jī gā rī gu dū dī chī dū ānī bī kē tāk chū jī gā rū dū mō chā pā lō dā sū dū mō chā pē chū dī kē chē chā bā rī rū wā pē chū chē chā bā rī ānī dī yā mō chā dī dā jī gā sūn chā dā mū sū dī nī jī chūng chā bā rī dī kē mā chā gu yu sī yu sū dī dī ānī yō chā tē yu ngu dū wā chā chā ānī ngā zū yu jī dā bī kē chī jī dī kē yā gu mā chā yu mā rī dā rā gu wā dā bā rī ānī dī mī nā ngā zū jīg tīmlū gu dīndrē gī lōb zhēn chī nyē yī lā dā zō yā jīg nē ngā zō sūng gyab chī nyē gī dīndrē mī yī lā dā zō yā chī chā dā nīm gyū tīng gui lōb sū gyab nyē gī mī yī rā tāk zō yā gu mā chē bī nā ngā zō bī gā tīm sā yā dū gā gyū sī chā chē khun zō yā lōb sū gyab yī sī lā bā
0: ā chū
1: gō dā ngā zō lē gu jī ngā lē gyō mī yī sā ndī lē bā chē

0: 브랜드 십시 제공을 해서 숨내는 견제 견인 체제 개디 라디 내주 이범으로 있네 아니 바 그들 바 로가 용이 있어 되게 간가 죽기게 제 얘네 이발에 최고로 했어 임마 체비네 아니 먼저 교환 시부를 얻으라 미 미상 파마리 심대 시부 수제 남도 십시 사대에 대화
1: 저발이
0: 뒤 뒤털이 아니 자제 지금 먼저 뉴스 이외 서버불이야 대자 친구들 이제
1: 다시
0: 제기 공유 통보다 공유 다른 내주 이제 시간에 삼아야 대자 친구 주위에
1: 슬레세 다시 체크
0: 슬레세 이제 무슨 나와
1: 슬레세라 나 생각이 더 팅디 표준으로 진행이 레공 표계 롱팅키 짐지 테리 시벨의 생디 신잠 다가시기 레젠그 주동안 저리 전에 도구를 탄 겹겨난 긴키 겨치외 생긴 초보 형을 님은의 도전하시고 이 내게 구슈난 걸

0: 중사 아망 오라가 두바데가 망요아지가 나가 지가 나가 두바 두마자 마슈네가 나만님아 다리기가 나마 까바수가 수주에지가 나만 하면 좀 좋카도 만도와 상무가 나마 미나 쪼부가 나마 남다라닝두가 나마 레레시게 비주니 이쁘가 나마 라할라 수베 나마 주마타가 두가 태야가 땡아 유따나 아멘데가 시자와 딜라가 나마 하샤 수미가 나마 나고 뒤지가 나마 디바타로가 땡아 카르보치지가 나마 디바미타 아르와 제피가 나마 시타 땡아 나마 가자타도
1: 탄다나멜링게네 생부수베 리센디니 중규 하세 쇼든 기냥 포니 믹세 리체이 말리 젠조균 슈게 기주미 핑디 냥 포니 슈든 기 믹세 리체나 퇴기 수균 하면 첩숑 치가 기에게 남탈레 조아 상무 첩숑 난키 남타타 주부 퇴유 퇴주 첩숑 난키 남탈 슈게 노상 첩숑 난키 남탈 치미 군디엔 첩숑 난키 남타제 체지시 유베 남링게네 토르병앙 세나 유쇼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축기 니시라 흐대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마지 담아치 도담아 담다 하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오저 루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바자 달라치 야빈 해네 따지 세네요 니리 해네 주지 뚱네요 빵쇼데 마르키 예 겸네요 헤라 두시 라스 뜨네요 야 아토마도 라스 야보 지스샤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 尊重他农村的
1: 尊重他农村的儿
0: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土米泽英里的卡尔冲
2: 恰恰白马堂村别尊日古泽对目的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0: 尊重他农村的儿
2: 尊重他农村的儿
3: 在上天被三朝天界公康上定地推给龙城基地层级难度多开始中七零万级级站不当强迫建建大能修大难行平均民马比均坑内比均难为配给内乡人路及年轻不都特别尊重人们年纪压开许诺大名及等级级不低平均内当地配给龙城基改装当全部的总计文章当中杨天修筑应变三难与不修三千零级표기내쇼진루기냠케부르두퇴베점중진문이기체시긴바슈누담미기뜸규제바티존바포도가르십중세린원게니제로책동축게급주겁된러장뜨글룬투옙나와사양바탕융등춘이기세스구충바다공로추내죽시파라표기익시냥아당제바르장난시공로정안내멘추딩두로진담시리충두냥아리우숨다지기고로一日那座，战斗杨建民日暮永坐，第九日，宁美去路见了罗松江南时，多个协中七零万件起，吉普拉山的革命说不全个的，带来那么各种全部改善加粗，明王破了我孙那么多街，王军民那么街街几个，我七日是个子总兵的，加子七五总的总兵，平山的师兄的冲口路，这边甘南街的艰险用我的。他把土空气、干粮困难，农村就说起难用心，让他们干粮多就几把，咱们出几个七六的，几六七吨吨的，足足一松了，恐怕做不实。多个些种七零万件呢，突然就改变配给本地郊外区呢，沿着新都气味总理开展是应不当。空气、民望多就大，许诺单位的等级，三届的中日概念现在了。亚克尔街等票价你现在起，你去大洲山区各里城外直播西部所怎么样热情？铁棍给去年巡逻单位给登记的，明晚到九年呢，几个钱拿都该查等小金新都全部约不实。巡逻单位给登记几把的呢？多个的协同七零万件起，过去年投诉，加之财务总给总票能人五怎么样？就多个这些热点都做不能行。年纪太小的去南面西北登居人物的呢，表面里去做了江苏前边南去活动出外艰难的汽车形式，登居铁南总把表孙杨电白当兵忙不过呢，民俗年堂有其成就，上边吃苦说你们平时做不安顺心情又不没事，太小的安居难解的年纪大，可丢失吧？那位表弟大舅平时做不忙的接不接机，总一天。若不不出，以往超脱不穷啊！马赛，中秋节，闽南平均冷面汤，雨季增重，吃完团结康熙了，准备大碗说，直接娘啊给团里吃不当，吃完巨人汤，松年度个别，明年三路冬春说，吃路团吃月饼，接路边面中路给南北汤点吧，冬秋节，郎族平松草白绿了，艰苦三辈摘不当着我了。登局的说的，总把不念起，绝吃没绿吧？娘啊，美容的熊菜嘛的叫不出嘛的。隔着隔苦的兄弟，才刚蒙牛几里见白兔，绝吃团当惨白见南疆，娘是给见呢，我把的全部摘了。再见南，才刚京东几里点样，才把的这种给，才刚昔日第八日几年见的东北娘啊，作为水军多年，才刚蒙牛几里给。艰难，娘是给体育不提，娘啊，没老没兄弟给，就顾养把口碑，立即培育不是。下面两天呢，多个十分钟，七零万件起涨不当，全部今天垃圾收到南行， Pencho Mi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o Ki Na Xiong Jin Lu Ki Tsum Chung Rimu Nye Ki Che Shik Yinba, Xunu Dame Ki Tum Gyu Che Ba, Pyo Nor Ne Tante, Pyo Ki Long Jin Ki Ke Chui Tang Tum Bar, Tsum Chi Wen Tsam Tang Cha Ne, Yang Jun Xu Ba Ti, Liu Xi Ba Ti Sen Ra Na. Tine, Bao Si Ba Xunu Ti, Dwe Ba La Chi Su Chak Be Lu, Zu Di Chi Xin Long Ki Gyu Ba Da Ra Yu Yang. Yuan Tempur Song Ne, Yin Chu Ti Chien Ki Chui Ki Tseng Pui Chung O Su Nye Wa Lak Ba Na. Yuan Ma Yang, Chui Ki Cha Wa Le Lang Di. Rin Tang Xie Tu Me Be, Gen Kui Ki Chi Cha Nam Ni, Gup Chi Ba Chang Ba Da. Zum Kar Du Zi, Sing Ar Cho Xing, Min Ju Rimu Chi Be Nam Ba Jien, Chok Pur Gyur Wa Da. Sur Mi Kuo Tang Dien Be Nam Chu, Nguyen Bar Se Xin Bar. Xunu Da Mi Tu Chui We, Gun Do Guang Mi Tu Char We. Dupu se chui ki zha tang jie di, lang qin chek bè zhu dar geng xin tu. Chun zin ki zhang ngua tir, ge se xunu suwe chui ki la ba na. Bao si ba xunu pa cawa me bar, jimba seng su tue di me ba. Ema ma la, ti rin ka yin kyun, qin mi pu dang po mo tue kar la, nam ru me tuo zi bè chu char bib. La ku wang xu de ti ngun bar zha, rab kar jina zin bè pa ten char. Tun tsam marsir jinsar lari chi, zhexi ninci nangwe chokcha kip. Taye lutang rumi chicha ni, lingpu manam surmi dikjo gyur. Biwan zima gyu ki yingsip jin, ngandia mata yugu nyumbar chi. Sinye pektup rangja nyambar chu, tedar kani zhexi gizengon. Tengi tuidir kesan sisi gen na zo junbe chenwa cardu ngar. Dabcha nyambe lulin purting yo, niw sing ngoncha mabche jimbatar, kibwe yewo me to tsardu ke. Tienang enyi kamde chubatar, si tang nyoba mebe chunzing ni, kyo xie zebe kolo didar tu. Chi xi xiekar melon lunba xin, gabtir ngankom pakcha samu tu, zawe qingxia rinpo jingkurba, uja riwa chi xin, lian jikdu, gewar jube, Kesan di me chung si sunchor ki tsi tetang teta meba na. Pumi kebe rengxin jie ni dagba namba jie tang dian di riu dagba tang. Xing dagba, gyamtsu tang chu dagba, kyo dagba, nurpu dagba, da dagba, langbu dagba, jeba tang pumi dagba la keba inbe, di dar langgi samba. Xunu na tsu chi chi chawa di depu ne tunsep gyachi tsi Nyamgyur Khubba Jengi Lu Limpa Dini Gyo Pepe Ngawi Zamdu Chikyan. Gepu Xunu Dami Tee Tsenki Jatsam Nawar Lungbe Kyan Gawa Tang Gyoa Lianjik Jemba Xintu Yi Chebar Gyurbe Nguentu Sheki La Jube Gawa Tumna Dala Chitabu Gaju Jung Nyamba Xik Yobali. Talam Nguesu Lianjik Jube Gawa Tuba Dila Tsen Tube Gaju Namgyur Nyamsu Manyongwa Dile Dana Da ki riwe ngubu yongsu debe xunu kangti zumar chebe gyutab kenshik inbar kor macha. Wengyang ngangdu singne, dinzun ki ta ji chimbar toba shiki tabla shuku nyamdu samne. Te ki chu ki zingpu jam medwa yowe, si kan chwa le zhuan tu nyenne. Se ki yongjur pyunsum chokbe zimbar cheshin, kebar nyechi changi dungwa le nendar long chu tu zhe ni, zhong si nyu bie nam gyur tang dian bie zhi, xiu nu me zumba tang jie bie guo ni, di ge ji me ba shi. Long dian xiu nu rik su lang cui bie, me chung zum dian, na cui qi cha yang, me bu lo cha nian zi der chui wa, kang ge tu ba zi wang dir nian rik. Tang bur ching ki ren mu ma nyam ba, song ji chu lin po mu cha ma de, bung bie chi xin zi mu ru chui ba chur. Tidun takshin jetsi dengi la, rinne jesu chakbe lase cho. Gwele wena jondir beba yi, lakbe tsuti miki duzita. Nawe jikur gajul henjikdu, jemba xindu chiye telani, shugrin ukro, chime chepkyun ki, tikbe chenwe gyachin suwa che. Miki lamgu ningi tekli ru, rabge bieki chila denbar gu. Tezi yabyum gana matupyang. Jongsu rizzi lietu jodani, zumxie dala rinbi cedir hong. Nginzen tunri chariang zige rur rinbar chakbi samdien la xiu kyang. 딩딜 슈누 쿄동 강게지 중세 가외 졸와 대출장 슈누 담이 지자 생기자 퇴바 잠랑 랑수 불론초 직자리 요싱 가당 지수게 남주르 댐비 이럽 촌나야 강당 은숨 켄지 주바이 고급 톱장 조와 대민배 개세 초아디 민바라 니럽슈 딜레 랭수 장부 마주나 다기 옆지 뚱싱 투르제치 듄은 듄남 속초 렐나 개뷰 팀르 지그룽 신지체 개바더부 쿄니 냠니 그르 시 니그바 당제디 개부 슈누 담이 민바르 똑비 띵시 메바나 바오시바 슈누 티니니 부싱시 제발 균네 니냠도 삼바 슈누메 달란 니그바다 조와 나초베 고네 랑키 응응추 세부르 쥐도 쥐웨 쥐감 인나와 딜라니 딱심 슌바 잠도 미규르메 왠장 슈누마 시르 핀숨 초아신 딱바 남바 게라 케베 랑신진 인베 등이 슈누 담이기 쇠라 띵베 랑진 진벌 도바 양나 랑자기 기우 머출라 가와 시키 균진 치드와 신 시에바 지다나 쇠주르 규탑기 된 렉벌 도벌 나와 대칠 쿄치 준기 진월 비경 랑니 추신 마인바 개주젠도 진벌레 그바 가양 마치 다니 지신 송부르 주바니 급수 퍼버오 냠네 내루 조다당 제와 디게지 녜바시 가이 사슈누마 렉벌 공식 딱차키 딴나도 농벌 줄베 렉그시 룰랑바니 된당 민덴바라 로벌 주베 저어 죽지 마인데 탑레 케베 주바랑인 강시나 개부슈뉴 첸첸 추하다 개지마니 레몬니네 멜람사뮤 참조르당 덴벌 듀메사야 나와 뿜덴투 탐자 테스인비 텔레 공월 민유 시 옆지 샌덴티 나레 퇴주 티니 딱자기 륜보 초싱 둠바 태바다 게바다 쯔베 레라 조월 슈바 척슈진 신지시부터부 봄차 돈다 직발라 속바 초싱 축발 교디 샌덴기 제발 미충배 땀티다 지장 메이나 괴리 괴난기 계급 민기 항마르 체디 영우마니 랭킬 기토 시 바웨 님베 나루 차부 드럭바나 계부 슈뉴 테다르 네 메인 바 공디 통마르 터블 케베 은조르키 고몽바르 차오 시즈니 코니 계세 초하기 중나 니무르 집에 나웨 메킬기 나와 좀 바다라 장규 진베 투당 제와식 라메 웬당 등이 개부슈뉴 공기 장차당 제수 튠징 레바르 시에베 담기 차시에 잠 마워르 뽑아 대질 개세 담배에 줄을 떼나 은혜 콤비에 레뮤 참조르 사뮤 제바당 댐베 규 시베에 갱기 컵도 델라도 국뉴바르 참마체시 로추 직도 튠베 탭게기 주베 굴 쇠바르 제발레 코니 룸뷰 타시에 바오 시베 슈누 차바티인 대나 죄벌차와 급수 법안이 디더데 이마호 렉치에 순남 친부유봉 은바르 다루에 쓰실라 원추 돕기 굴규르치 링진 초기 개부유부 슈누 담이 제차르차 서숨 제베 겐직불 양타 악베 장예기 누가르키규 집두실 대예 남주 위리니 마냠 차조 세웨다 시베 칼라 차르와티 님디엔 시엔기 나와초 벤디엔 메다 사이 원주테르 직수 빼기 개베 가마이 통미 타다 초다 링균에 남마 지웨 파디엔 주치가 직균 은콤 박자 세베초 메도아 고게 강라 당불포 디질 깨위 이기 띵초아마 강기 폐발 메베 책진달 첸자 메경 가와 기치나 닥자 갸차 코르기 듄단네 민치 진베 총유 기치신 조르준 슈키 빼마 개베체 총기르 친부 메도 첸웨초 스실 제도 점바 대표유 토싱 양바 물퓨 바감제 제모 뜰미 은파 디기기 중내 포탄 시베 겐시차 미다 빼당 차당 윤덴들 통나 미튜메베 시진제 참비 젠데 요웨 듀스치르 링바르 식수 링디엔 헤세모 시메 티지 용마 티숨 칭워 갸차키 yigi wangbu jingchur de dijie namsha kwa la din gabtir yangta samchebe lochu yangba dishar de dunghe namshi lepchubbe gaga korwe chonir dir tongman mene chen kyurgyang yangta dewe romanyong nyangbu wimbe sibadir tuga nyongkyur nyangbu yin tele dani yabyumki kale gongde dil hazi jemi yuyu jorwa yi go xindu mongparche tani sibu xunu dir jambi ciki da jani rishi rangne doa chibi tabzu dini lu linshi jenchen chazum ziba yi surtup jintan xie gawa qine xunu dini la digi nyambi nga kime kema yi ki tenjigbu gese xunu ngigi la jubi gesan top gyurishi gadan kubi yi mewkya kekyu samjur tang denba kanki dengi chuwarche. Tani kyeji xiu chunna yabiyum yukam bankurche chime tewa dar torne sibe genki lunri da drogchir nyola jenshindu

다니치 록튼 초가 냠수 따르체디 펜춘 자외 탐자 민직바 제와 제풀 덴베 탑추이라 제륜 토지 주부 요출디 다나 지질 체로 공식기 시 이동 덴베 게 좀 충의 랑키 근수 세월 주베체 시바 슈뉴 수뚝칠 진에 매바 주체 타예 윤덴 투메들 신의 치월 작바 사이다 망부 꿀신 낙주 미도 토르 벤덴 사주 슈누 다미티 쯔무르 봉구르 쯔벤 큐지라 덴버 징강 시원 쿠르바 푸미 유규 정시 니기칠 윤진 시자 디주 용미시 당보르 큐기 달라 강대바 촉제 송부르 쯔베 지이나 세들 현지 자외 특히 뷰 디링인의 베디 주바르식 태양 직도 상외 계칭대 총길 류진 용기 또 민발 시베 겐도 링발 마주나 나와 뿜딘 뿜소 장예기 딱자 덤프 딸 좀 강규니 간주 원주 쇼기 두베 주 통미 칼라 장바 지신도 결지 교배 담도 칭민남 네바 코나르 게세 슈누라 닝네 큰나 딱자 현직동 개디 되니 죽라 메주나 소초 머룽 송월 미니데 대벌 메수 자부 초미치 강기 시베 기귤 메자외 기신 현지 종미 참조르체 시베 치기 뒤지주 된기 진된 대주체 게리 영우 슈누마 도악주 된베 양산바 시베 레기 멜론토 디두 송이 지양자 제와 멘베 남주와 개초 순남 툴리종 대례 냥의 양사 라첸양 대외 롤라 주방 견제 툴르 내신 망와 봄디 개부급 메기 주조 디베 콜로라 다두 베미 주진 대당니 대이 제부 메신 꾀몽기 민부 친부 링들 다 캠니 지그룽 년주 띵도 흥예베 대중 이인이 친워 르방네 제디 드문 렉베 제친남 개디 예베 파달 뚝 돌량 레원 용차를 내수 교민배 단이 시베 경기 기급대를 면초 줄라 조외 뉴르두 동 시주티 방문직니 예비움 갈라와테를 나니 등이 시베 경기 뿡기 숭대 랑원 채워라 채말립 툴룽기 대바다리 줄도 시 다줄도 땅화시 이오마 쾌무 시당 제바 남두 죽발라 채디 다초 롱슈 젠차와티라 용메 지바다 대차 푸교수 차바티라 시버슈누 랑기 슌바 제디 코르츠와 갸차다 쾌모탕 제바 경주 슌발라 덴디 제타 갸레 타르와다르 첸 톡다 시베 겐기 초스 짐바시 대체문 족바르 니와 토링기 튠 당부잠도 롱기 교 시부 장외 렉차 덴바다 나와나 영어마 태양 교시에 이동 학벌 피월 교대 삼바 응기 레원 쳔보 주강기 경고도 메바 기피 된단계와 넘근 예벌 메요와 띠니 기칠 코모 니무 나와 덴발라 쳔무 주외 네미도 치바다 제수 팀발 지신 공배 판만 연제다 대신 기배 유구를 농주 제올라 닝예신 그발다외 른방당 제바 편숨 초배 빼기 졸바 탐제 치미 태워달 링도 토르디 참이기 유 냥암기 탕침부를 쥐발라 치미 냥바 다기 닝들 지식슈 냠내 매바 겜마 참된 엽지 센댄체 직도 제외 독지 젠댄티 로게 세당 뒤지 동화라 롱수 쥐배 계산 뉘체시 랑추르 릭잠 망외 라이크 제발 루체 흘루미 진친 진탕 체외 남아 겐키뷰 진치 가드 주베 두치 나와란 녀베 담키시 이원 근두 게웨 싱아르키 침베 치부 초디 포르체시 데웨 콜루 춤네 딱된투 녀르웨 쫄람 삼이 경와다 체미 진기 장베 참데마 깨지 잠냐 제월 미수베 제친 박삼 뒤주 닝키치 나위 첸덴 태양 슈네르 톱당 졸바 핀조 꿀리젠 팬디 외난 셰베 계급나 장예 룸팡 질 닝예싱 수미 쿠바따웨 동심제 양타 지싱 자와 꿀빵니 규웨 람당 내제 유디시 젠시 람두 쿠르방 메신두 참이 규미 초당 럽조아네
ngewa.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안 시베 내신 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수기 내신디 케기니 명예 톱스의 토비의 루아유라 원점 체면 루안 시베 내신디 생의 니로 수로나

0: chiba yin na nooba dinde mare la chilu di meba dinde ye zawa nina mare chilu di yore la tuanda ngone shiba yin gun chok sege tuanda di rang zi wana cho ma tip che che cho chigwe gyumze kada se na ngantu ma shi da ki jubwa shiba gabla legi re de di de chung jimbe gobe che du re de chung
1: 滚拿他头我干那都滚拿他滚站那都叫他叫是滚地了学呗，永久他提当我了成为家庭的你，你看咯，即进就产的破的，即明西产的破的，破也破也明的成为国别气度叫起我的，记录的没吧？早晚你的妈的，银行也做了不计下过，到证明给盘不谈不。
0: 汤面吃的顶点什么的，滚着酸辣恰菜咯，是重要的。到等两个的，盘不汤不吃，刚汤不苦了了的，该这点的。第一个不啦，滚饺子吃不嘛多，滚饺子吃要嘛的。现在俺是那，吃也吃个热，叫也吃个热，吞大坨了呀！那开把面多，做开的是那，都从给哦，面的这嘛这个，胳膊提了点子，卸下水。 吃吧吃吧，吃吧吃吧，现在开始了，通空都松什么呢？行，古松古别团呢？天天吃吧吃吧了，顶得起了四个月吧？哦，俺说我这松什么完了，松什么的，他俺说家都学不过去，可能俺学不得呢，滚脚学不得这些的了啊，这些的，他咋了那了呀？伊呢？
1: 康乐云店吃完外，滚着提了吃菜咯，西北吃刚你不提了呀？那俺这五级汤这些就吃不亏钱呐。汤不，康乐云店吃完外，西北康啊康的，皮个大肚里边熊肉给我呢，一些吃不呢，康啊康的了呀？那记着吃着了就不是了，肯定就是记着吃着了就不是了，是呢，你了对的。 基础都写，起码的，起云田所给开发的姐姐，今年七大康熙我送我的那几个伢子呢，记得七大了就不是了。看看康的记得就完了，记得钱了。俺听到的我们七度，反正做了八几下就学不赢了，康给三百康打高啊，天天打给抓不牢哦，不听得下。
0: 到了本地，他给扛给三百扛大高啊！三弟，基础都写不来，三百扛大高啊！的塑料药的呗，他的基础都写。前面个吧，天天打给吵架了我，是的，真的，这几年其他大人一个吵不完，送我顶点这个原因呢，记得其他的送过去。我呢，俺这扛了有点强啊，我感觉听了吃菜路西边，吃刚你不听了。
1: 着急写不赢呢？哦，康乐云店吃完外，是的，真的，基础都写不来。哦，公交停了吃菜了，写不提，其他公交送的我也送不来，吃不来。康乐，拉的呢？那么准备点点点不是？点点肯定是点不来，是呢。云店康体那边鱼郎点的写不来，吃不来。你恐怕要的是呢？
0: 公交送不了，是吧？公交送不了。接着，拉地呢？那么准备热水，那么准备。那第一阶段，云田县是穷不的，云田县不的，屯大开的点么子是呢？平南这边开发两百名的伢子呢，云田县不的。我那第一个不云田县的，搁了伢子呢？那水军给云田七龙啊，那县不的呢？做屯你他亲吧。 帮到日军所给云田借了我送的这些弄不成，看了云田全额外西北确定，他就需什么能行？怎么谈？票都全额存在的，怎么谈？票都全额存在的，你还是这些钱不是呢？云田的先来讲，开发资本，开发企业，各不离钱都。 天天吃些的，穷不是？我说的开始晓得，但俺都偏个了，就写不那越棒，点白听的是。
1: 리버디 럽종 시베 규진 나라 다 틈이 삼보데 제베 손다 그 자와디 쇼라 나교 따라나스 로슈에 네 제시 시베 규진 나라 한게즈 나교 땅낭 틈나 편도 침부와래 진에 가져서나 럽종 시베 낭드디게 땡자 그 정신 토네 테니 시베 나라 네라 편도 침부 요르라 니네니 테니 나교 땅부 있네 당대부 시부절에 최장 완조 롭젠 셈베 쇼라 스튜미 제베 솜다기 자와디야 야지 셈베 보면 되니 나주 따라 나스 다시한데 군조 틀라 차차 로시베 군조디 공야 신차장 얘네 완조 야도 슈모가 체 군조 솜기 고로 시에도 전에 완조 귤라맨나네 게지 딘데지 송어 중월 군칠 팀메칠 2.7탕, 직딘치, 갱굴치탕, 촌이칠, 교원매칠, 군주원이스. 지강시시대원. 지강시부디, 군주지, 민태다 토급의 금제치, 나돌리야 세월. 디나와야, 지강시부디나와야, 파에다 차키고 치라 치르시베 군대댄베 자디는 국자월 군대 퇴다왕기 군주어서 러버리시베 내륙디다 군대디 세세치외 체도 치르시베 자디자월 배차샤비나 중어군 칠 진메이 칠 2.7타 직딘기 갱굴 칠타 촌이 칠 유어메이 칠 제다 군주니 군주스 텐디 수브레시베 튼다지 제다 금제덴베 자 축탕 제데데네 군주시베 텐예 테다 수요급아 민테다 토급의 금제 카르이미 나돌리아 추루기 조당 능신 체제데네 세월 체버지 다 추루기 조당 능신 시베이나 산제 군주디 로알라 군주 숨시베 테진 송스므 로알라 산제 군주 최군주 기누구죠 따라도 출루기 조당능신 시에베이나 산제 군주디 카르스나 람드버보 인숭으로 봐라 람드버보 최군주세디나 접무디 인숭으로 봐라 긴두군주디 카르스나 접두베 다오 인바라데네 문지탕 대세 나무로 봐라 최장 군주 시베디 된다라야 나도 모두 딘데시 다디 샴데디나 대숭으로 대 대디라 표게 다루기 슝루기 책이 고든된다는 건 남반에 20채비나 대디라 야이나 텅예디마 탁바 쓰리 텅예디마 탁바 텅예디마 탁바 쓰 가르시고 와서는 대디 알송슨베 군조집에 텅예디 란린 메고바 체제 대디 자제 되는 군조 숨십에 텅예디 코어체버리 제자 텅예디마 탁바 러브리 텔라십에 라디 남이 시벌레야 문지탕 대신 낭에 요아리데 안도 다리 추벌 시유기 갑조지 땜베 라둥 채식레야 문지나나 디그리 알아 문지나나 디그리 다 타마타마데 차체세디 로아라 차체세디 더징아도 콩라 모르슈스만 낭신 다 구두바 추벌 주바 구슴 구베 차체세라 속베 다 시루탕 고당 미지부티게다 지벌에 갸동에 대해 슈모가 채 강화연대 초항을 군저티라 차채로시베 나 깡바 디니니 나도 되두제 모두지 슈베이나 된다라데 디리 알라 나 강시라 되니 리버신도 되니 타친바탕 다가능신게 빵도 리두기 연대서 초도 교황 나왕 대배 되니 산예탕 다가능신거 취 긴디군조 남라야이나 구슴쿠베타네 차체와 그두두 시베튼다드레 지레기리젠 디나라야 네 산제조르야 슝지야라도 최벌주진 짬발탐자와 시에벌레 군조숨라 지리 최벌주배 골 모두 두디지 슈추부인 리젠 치매나라야 네 니바 치다도 잠배양라 추벌주바 탕 순바 고배왕그 떡시왕라 추벌주바 시바 진소에 칠 캐바 지탕 치다라 추벌주바 대신 잠바 탐자와야 소기 제유시지 카지
0: lanjia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젠 슈구키 텐디 레젠키 낭튜엔조니 이집키 갸지베케첸 사이더키 중국공전당키 점령키 로경원유지 주별고시타 소디어랍타 토르키 파키스탄체 계급송키 투몽국송리에 강시 국유유별고 국송원지지수장보 라리안 신도사바두유진 자변키 고유강시 슝기유탐 시별고 이젠키 각제미튼고샤려 도구침부치튼 강인 시별고 치계키 년조강시키 중국 변조키 로징인쇼 토굴 지배고 중로 수리키 에브리키 니망 티웨망화 편부준비 고수힌 샴러 텐디 리젠키 낭튠 십즈남 센조나 이집키 갸직부케 젠타 시그마이터 링네 튠레 속비 지켜긴신 아이흐마드 사이더키 중국 공전당키 중국 미망키 내체티 중국 캐주된비에 팅접젠키 조람시 되유진 중국 남비에 팅접젠티 가치 피게 조심비에게 금남려 제시 진중회 튜닝 딩스무시 된유제주샤 롱이시생의 이공토 사이더키 롭진네 개이 칠레담티 롭종체프탕 녜동주로 콩팅탕포 중크 사토토 레뷰시 대제공키 중크로 롬니스탕 소와르워마세 공스주디 중크 베티비규탕 비주 캡데제제디 예종진네 비지라 귀디단유시 사이더 로망신 이집탕 중크파이 종우제프탕등 콩키 중크로 더시탕 시도치세강 삼미제발 딩스토진유 사이더키 중국 공전당키 푸깡 링뷰 차크타 지초 규룡 뇌지 라다르체 편춘 송지 텀섭 제피 뇌피 미남러 박차 스무샤 휴지 대샤 사이더키 중국 공전당키 시주러 내튠 탁주 제교 초든 도진피 원세 퇴비 개주 대신 퇴원기 고요쿠르시디 균체 미발 추집타 퇴구 창토 동킹휴 묘진치라 근도 망회 쿠유 주토 중크 계급 딜링탕 피게키 근투 정신 송공 토바체 유라 딘니 중크 근투 피게 응교 지피에 교긴 계친 시간 인시 주샤 사이더히 중국 공전당러 미망러 장피에 지심 스무 대휴 중크 내미 의교 시주기 미망 대화 진부티 원내 응교 중휴 중크 리그족 댐피에 락린추 유거티 롭스탕 맨추 짐추 듀카 튠레 시주제탕 송지체휴 정세입초 연내 달게 동규티 신뢰 경바탕 정완휴바마세 신대민의탕 롭소 튠레소탕야 송지체휴피에 문진치그유피시 중국공전당키 중크 변조탕 지속이 피게려 구유티당워마세 特同南会 西北行了 拉响孙秀巴土就会 赛义德义 中国共产党期 中会批穷随军人类专业 罗竹期巨林口 同哈江前不起进 中会批穷随军人类期 西沟军前没法退体 退入了内这边独秀前不起对前去 이집탕중국계급미가 윤신위의 로규탕 외동초회의 시베대신 중국공전당기 지단탕 양용기 이집러 제시코둔제유지주사 사이더기 중국피계 양용기 인탕치수니 점린토 꿀러추비 팅접진기 체시시 대내매부티 자주제부티시지주도 중국남비 팅접진기 리주댄비 락린기 세제제부티 계급소소 정의기 루규탕 링내 퇴원제례식디 정의러왕회 피해객기 조람수십지배 왕지유부티시지탕 탱키 점린딩히 성신탕 푸규르키 투급 사바식토 내부탕 로게신 체문용회 균도친부 균율안 조신유라 콜레지피 사캄집시기 남발향 딩서부탕 척수치회 기준지신규 南西一根多塔，级别垂天，逐渐点价，每套人类最更少，可能是比人心气真弄缺。敲干人路塔，前头没别三六年，模特那个玩口语解决多。三一得去，中国共产党去，每日给两万集团做部队别，都是他，可能是比全国全部时段的，咱们去吃完汤，推着去吃完，连得别了。 天文月给团员，你日行，我是团队进去。带来中国共产党去，咱们去罗家抗联文员解决下。这次团员，苏迪尔的团托去，巴基斯坦去给克松平，苏迪尔的给重开卖家说，卖家以推蒙古送来团队团了，明大贵不天呐。 给个几了，吃亏跑子，推木头，压连老板团成了，上面脱裤千不几个月不是。一些明天给个送票，俺们这级别给不脱，你推预下十块钱，店家推不，几度土着会，我与女小月啦，十块给个去，而且店家开连了，一切没当我样存续。给个送票，店家过送两天，俺们 那么见崔西皮不喊，也能社会去推不了，不给修建电视门。文革过送列团去，出团去变阵营，鸡蛋推灭了，俺心都是不起鬼，解决下。这次团去，说的二十几给个人跟他，我说两千几角，没和没的谈，甚至是别，土耳其总统埃尔多安，巴基斯坦去总理，下不次见面。 买家推蒙古送来团，追团了，明大贵别再过手又不是。明儿追团去，一切特同用战前面面。文看乔松平，俺爹的表会，俺们这三家人行了。追团去，给克松平过送来团，俺们来了，小人个个规模的表现不谈。田明月里，咱最家具坑中了，推蒙托托南去修，七十当我些事。 埃多恩克，春天一个天，给克坑中了美国些明显些不同。所以埃多给亲自论证宣布，来一的克里姆利。春天一个天，美元尼，麦团对瓦南，亚南，确实超过足几名了。人多喊声声，亚南，猛兽争夺了坑中塘下，这晚明显些又不是。 一些明天，春天一个天，明儿俺先吃些个，对面中心，团餐难难不谈，谈的难，亲近他，接送手就不难，俺这边，我们这几个又不是。文革过送两天去，春天一个天难，边角多少节外，说的二十趟，人多春节月片，拍个四天，亲近去，孔明给客，托个节，几对节又不谈，给客送包，让说是来吃点别，俺们这节次。 特区十里塘，推木头，这边特区一片，文件节约不些。一些七八十个人呢，说的二十趟，土耳其、巴基斯坦节，给个送去，过送来团去给多，叫你给个给月片，文件节个约不贴。叫今天，有些十块钱，店家推不，几多土送我趟，十块给个去，店家贵客，文件退不约不贴些。 明儿说的二十几，店家贵客，卡子贵土收口月钱。

이스레키 진능이베 던주토 예렌라 막튼 동디 당춘 서디 어렵라 먹주키 메지 태갈법타 니찰 예멘 후사이 장제탕 동토 라리안 중웨나 덴자키 쿠미 발쿄 유브시 대단 집지 이스레키 니웨르 제신 서귀토 막튼 자주 균체 미발 비게 치루당 후에 서디 어렵탕 토르키 파키스탄서 계급키 계급나 셈체지기 유브탕 조진신니 어리덴자 켈린라 이치 균퉁앙 충토 침부탕 집지 서귀 계급키 장외기 덴자르 쇼뉴 갸베 탑람 사르 추심 공유르 미치 터미 종유피 문진 제유브시 아지 라이스 롭친 유샤네튼키 리지게친 켈리시티엔 웨아 레그센키 나초키 꿀룽 낭미토 샤브니에 예젠러 먹초 랑웨 파스타 양 먹초신 나초 순경 먹토 비파 아지초키 자주 접탄 진베토니에 서쿠기급키 치조 탑주타 고송제터 라리안 리지제티 덴자 장다타 고송 레튼족터 남한진 수십 경률 도쿄 고유마 대표 문진체 협시 예시민네 서디 어렵다 터키 파키스탄체 조좀키 주둔 이케 민다 괴부티 조망표 키벤라 슈킨 팁시브함 양나 서괴키 튜브블라 포기 슈킨 팁시피에 문진체 샤 당부티 어디서괴키 슈킨 제신 도동크 어디 시딘성 디네키 투림심 주부 아스디야 미아르소 릭지케진키 최대티 내급소 서디 어렵소타 어디 와스키 된자족대지회 섭치투기미미 원간 대토니 서귀키 된자 내법주키 어디 수기뉴퍼 충토 침퍼 전유피 수구탕 단어 의자서귀 시부된피 어디 수기뉴퍼 요구태피 문진지기 유부시 니니 서법태키 첩실러 균도 사부용화 괴디동크 20제발시비인허 서디 어렵탕 토르키 파키스탄 제키 튜무키 고송레든키 추튼러 민다괴부티 이스라엘러 누주 민용원시 체규인피 문진체샤 카타르 70년 진례군키 제지토비웨 좀이나 추튼이기티 누봉외티 티르 추감 오모티급 시내 문토구유지구샤 嘉宾研究期你查那区别玩是不应的嘉宾是从期你懂你是这对旅诺是旅文字所谓列团体嘉宾国送部期诺团部了嘉宾期国同球了这给他国东三日学期自由不他日学长部期罗局期托车三不对是由不他他们国送文字期西群特同安列切入就是由不是 跟宋文字期信徒群前面把三百多百天同孙体外七万七鬼不信念嘉宾古宋不期孟为博清洗帕鬼人心期全球南京堂唐能心孟特别其他三百多九追自于不堂嘉宾那天孟团监督九追于别继续三百多月孟文改给他成熟成绩级别别叫他 노르시 도미냠베 년간이 지틸 자변키 레리카키 샘제지신규 자변 투몽 생규르칸키 니차제 유민의 망표 개체 롱토장티 자변 국성부기 노르튼부르 리슈치지 유피 니동이슈접듀르 노르시류 국성운지키 시큰 자변키 골통조치게타 고동삼신티 로규키 토체 사부듀규리 제된샤 내수변완 시부인허 제수티 난리야 시부체 우유창 세부미피 제수남창 보친수유피 문바체너 자변시중키 론조토 땡기제피 국송은지키 주시 응아루의 망토조수유부탕 자변시중키 투림뷰리지키 내동이슈접듀르 국송은지키 치 죽태 시균 자변키 고통초 치출라 립시지덴토 멍외 동초태내덴너 자변키 고송도쇼시버 죽준체크티 파르고전신키 천재탕 대신 멍터치단 사바소키 조소 교뉴르교와 동신유바탕 델레 치튠 고송키 자튠레게 후에 삼로 응원세 튜부전휴 튜몬생규르칸키 내수변완식비인너 자변 고송부히 미터브징뉴랑제티 고요동 춘지마라토제티 시창20러 람디타 파르규키 미빈 땡기제티 주타주비 列추치루동지휴 고송부히 特通干过人心期 미미남초 보진시 누룹체큐 체시구부탕